0: 宁姐了。嗯，这边，我拿罗姐、图罗达斯几几瓶。嗯。老多喝吧，我这打。哼，他等你老多喝吧了，打这几瓶呗。真热吗热？ 갈 수 없고요.
1: 와야, 제마 라도 가봐. 그 뒤에 내 지지.
0: 디 가래.
1: 하, 심지 마치 내로 소 통말이.
0: 허차양게 통야시다. 예마 통야 가래.
1: 今后那个谁下来？我这空老宅出租那要紧，让来老宅出租那要紧，传送的老宅出租给马头通马的。
0: 我是谈到我就这些别个的，辛苦别。
1: 让给你住的那个泡沫瓶子的赶紧说，现在兄弟要马的，先生，你老宅出租那了马头大门。

0: 시수 쇼중에
1: 제 가르게 그래 아메 손 속이사 닌가 우르 단지 됐어 닌군 칼라이 세마소 다디 가르인 세 그래
2: 라치고 구데히 마드시
0: 다리

0: peye dang chokwe garo shi nipri. Kunyi tanda gabu chebe mado, nguyo so jawa cheme zang nari xie yo mari.
1: Dine shunne yak shu ri?
0: Yine, sawan chiya di toba chebu do. Amla ga sumde yungze me mari. He fan xin neng xie, garo ting yung mebda, yang garo ting du chebu yube, men xa lebu jente tazu, lam no zhuwa nyinga chebu yo ri. Rang zui sibu saya di chua zi ri, yine garo chiya di. Rang zui sibu mebu chaya da, rang zui xo yang yu rim chi ri.
2: 他可是我娘娘有子啊我给谢王他的有事我给弟弟过梦节让爸爸那么起我谁没事起让爸爸谢谢谁的有事呀给弟弟让给俺惹我钱不打通通看看了拉个人群就这样不中我钱也是啊我过梦下生命的鬼他说吧这个点呢确实要骂这弟弟何凡是罗列斯呢谁不听他的吧
3: 그라니 정말시 자니 그다 맵진데시 랑이 아샤니 우주사부진데시 수수대기베 돈다시는 이지 주도 채우유 계세 운이 가로 저거 유나 야호 가주요 마시 계세 가부지스디 운이 김사인 교실이나 안도 도고 가주냐고 마시 디가르 동바 저부소자 밀센도 정말시 계세 분치지게 게스트 비나 남다라제 남다게 과 정말시 야야야 가수월에
1: 남다 天大地烦心了，对不对？可是咱俩对比呢，天下刚不加薪的过来。
3: 당시 강부자세 교수
0: 마치나서부이면시체식이아베진케이나네주문저서미아씨아씨부시도샤자사베나부용불레급토린가사다다체스야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4: 成家马上开发云南接待一个人念国死了小心啊我做开发单上有一百大秀的
5: 刚才卡诉啊我念阳洗不清洁列入给陷害了爱家列入进你给从下坡捉起的先从那个狼牙面学不死的这人
6: 这马林干面是这里先从那个俺从我啥个人端给开发装饰啊天水爱家给东西我们的讨厌嘛的通常是要当了马甲子的刚才今天给唐叔好了从下跑的跑脱要嘛的大片机弄个细点的
4: 大片的我做用大学生嘛的不就有大学生前世
7: 儿子从小从小
4: 一大一大呀
7: 一大比大
4: 就从小去家的
7: 想大一大
2: 别的崔爸那个学姐跟着你能没多有你看哪里吧
1: 年前啊天大的我是能归了他就叫着反省给心都是没然了你这马前年开门的心里就是我是能不上面加油叫着
4: 他大的我来弄出有事念我来定色休息
1: 让给我来切个人马赛继续做的错动起不来
4: 我继续做鱼怎么利用给让给张了拉别妄图大年阿明的居心让了嘎不打压不给钱那么样让给敲诉了个鱼他只有你我的建筑个鱼
1: 没得鱼呀算是给怎么利用的中国用了算是给不去我让爸来约束了
2: 三个男子等着学不清个月呗路中路里面一呗路出了跑得不要的得让路给你撒见过来等着跑要的三把枪
4: 让路给你看你娘你破下子让哪次月出要不然阿家了卡巴给不起你大日戏连着你们的卡拉撒终于撒姐连着等着旁边有马这边或者龙马这边我一清不读卡巴给
2: 年内点不着学的真故乡
7: 做干吧看看把牙去啊
8: 做干吧牙去啊
4: 干吧
9: 怎么讲嘛这
7: 冲我洗不洗给阿叔
4: 我进不了想谈的是年岁岁就不是想我老年冲门读牙面能看自行大起来折腾
7: 可把周玉面你归这些啥去 KTV 的呢
10: 你接看去阿姨
4: 跳个球小白你来让给我给我读
7: 我还论对不对看看那长袖袖去同多三句内出走意
4: 我还论你中文读哪里不得俺们那个

0: Jiri nganzu lo yabadru hamdi ani lemba k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i ani nyongzo mune di kandiru dosi dagadro.
1: Di shabsha ji wadi jik tsuyadish taro nani nandigwe?
2: Dewa shushtuwa la.
1: Nase?
2: Yangu shushtuwa.
1: Chino lemba di tibudwe?
2: Da di hao ma shuwa la.
1: Di lo yabadru ham ani kira liya piya yi.
2: Nase nase.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1: 제제
3: 파과도 공부제 되잖아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아랑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체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체가 틱스들레 부야 얘기란
3: 그래서 그래서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레시텐덴 로지바도
1: 어다 기란가 추브다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르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6: 콩키 콩부친치 티니 동메 가신 이라 슈미 스슈 야힌 콩메 콩부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츠 콘세 콩부신시 지도 기가 설라 초네 충교로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 당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 기 케주 당 뒤네 취구 체휴 卓当也不明白有生企图泰迪兄起别浪提尼阳行西沃汤冷提顶秀起为恐怖解对迭行级别从南西用意出不错恐怖部队汤冲压解为个钢板超用意得叫企图贴住浪着银别浪着其他别级别心车迷泰迪兄起那么起起不用出借级别提琴了起不错提琴这么用我汤爹汤昂擦龙用为面对秀 함 차지로 고 야탕 곱주 고고 인라 고 야카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비 품이 대통티 습토 참부 예배 균대 디라 캬토 심제낭 미고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 지가와 탕 쳇미록 바 갸체 탕 폐체 칸키 강도 견종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대대 견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GR 신비의 품이 뒤통 지도 카발 레워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지
0: 드링한 줄 로게 파트 함디 아니 렘바 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모네데 컨데르도 다가죠
1: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2: 데오 슈슈투발라
1: 나세
2: 양우 슈슈투
1: 저는 렘바데 피부도에
2: 다디 하고 마셔봐라
1: 디 로게 파트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2: 맞습니다.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1: 제제
3: 파과도 공부제 되잖아야 양모시오도
1: 맞세
3: 어 대회장아랑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체나 렘바디 기라티부도 왜
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라 체가 틱스들레 피아이 기라
3: 맞습니다.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레시텐덴 로지바도
1: 어다 기라가 추브다람사 티나소 너 기라리아 내가 비위
5: 지도 카바르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6: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비 품이 대통티 습토 참부 예배 균대 디라 캬토 심제낭 미고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 지가와 탕 쳇미록 바 갸체 탕 폐체 칸키 강도 견종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대대 견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지 알싱비 품이 대통
7: 지도 카발 레워게 구지 추추 직추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놈 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퀸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에 셰라몬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원앙 차라 용장 체 서동 규균앙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만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토로 대부 영화 제휴라 삼류 고도장 나르베 토로 진유 로든 시진비 소신 나르베 당 중앙기 교미 우진이 안추 강에 타달의 남바르 개베 시제 견린인베 원진 띵섭 토바 제네 직접 수지 시진빈기 커주로 초등당 시진빈기 뒤에 사르베 종교 개최 된베 지도 정도의 공배 체리단 튠베 좁든 와다 직접 수지 시진빈기 표역에 내든 과라 나르베 가교 개신당 튜럽사르베 땅게 표준 제주 라다 튠준 년된 체체 표역에 자샤카 야르면 다신 피해도 종교 개최 된베 지도 정도의 넘루라 케바 정신 된베 원진 띵섭 체네 로덴 교미기 종교 개최 된베 지도 정도의 넘벼 더 뒤에 개용 섬주지 균균당 도쇼 직도 뒤네 튠진 주베 첩색이 내자 강례 뒤에 지도 정도 띵섭 지연기 변조 사르바 준비 추 전롱당 강에 타다리 남바르 개통여시 미만 자와르 진주 균균 체준이 중국 공전 단계 댄손 체베 시제 랑조당 신신 도시 임발 문진 띵섭 체디 미만 대와르 진베 폐제 섬시 댐부존에 망소 니월기 된다 충자 등위당 시슌기 튠진라 지네 덤진 체디 망소기 섬제당 간에 후다 세체 미리카하게 망조소 땅다 시슌기 타월도 튠지 덤섭기 땅게 표도 신진베 멍시 댐도 동도 미리카하게 미만 튠지 배답 체주티 지조 정도 팅접 지연기 변종 사업 준비, 도시의 체부 인비, 원전 등접 체내, 미리카기 미망 통다 발송도 레왕직 등당 샘버지지 체디 미리 튠지기 다시 튠부로 정세 튠모토 튠지 배답당 튠모토 자제 공배 용배 냠수 시문 직도 지도 받당 중화 미리 직등 소바 냠도 뛰네 지도 대비 표기 레전 사업 뛰어도 변종 유리 대괴당 뼈다 공배 용주로 군대 동화 네바도 지소 지정 말라당 지정 네바 등접 지연도 교류배 추세 삼미자바 토로동괴베 은진 띵섭제네 계급기 된자당 지소 띵링 송규태 탄삼 주종 제베 랑자르지네 내뒤 진초 균종당 레게 체균세디 유군 주종당 침신 주종 촉뒤 주종 중전의 주종 자주 균종제네 지소 주종당 지소 피견 아르베 참뒤 용주로 군대 당대 시림기 멍시 띵도 당네 냠주 냠종 냠주 지에게 지소 주종 말라 튀고 창도 당도 벼에게 변조당 지소 피제치 갱순 체크 시송바시 왕준정기 다자 변종디니 개용 단념도 지찬의 지소 진로 팅접 지엔도 응원도 규로와 멍시 땜부 띵와당 초용내 슉약배 가제 튀라 레배 규르비의 땜송기 랭게 가제 침부유 종용기 증가 참박하기 지접수지 시진빙기 가교 개진당 당중앙기 탑주규제라다 된제 체디 용고 개세기 닝도당 표교바 겐제기 닝도 남니기 닝도지 다르베 당내 용고 개세당 라스제 준기 도쇼 챔부티 지조 정도 팅접 지엔기 편전 사르부 준비 자중외라 규로 체규 땡기니기 탁주 정신기 되니라 고와 띵섭 렘바당 송종이 타직도 도바 체디 표역이 차샤카 지접수지 시진빙기 조된낭배 양타배 초소 등규 제주 견린당 당중앙기 탑주규지 표도 자워초바당 제부민규 견린체규 이시앙아르웨 땡도 당내 퇴진시르 직규 퇴규 제주로 근대동화당 퇴지 땡링기 첩세이당 지조남아르웨 땡도 당토 뷰다공배 용교로 근대 땡대동화당 개감시에베 조균 제주로 흉류 삼미제발 작바 탄삼서규 조준당 폐제 동체교소 동화제 체대 매제의 탄삼딘이 대비 자제당 사대 용화 체규 미마 띠와르 진비 폐제 삼루 균중 체내 망소 리규당 미심 지지 투규티 변조당 지소 폐제 동비 신진서당 된라 법사 지디 사다르 총대 젠당 총셉 초 용내 타제 용주로 지규 군대 당도 의주 가주기 중제 균두 땡도 동괴시 강배 된자 견송 추제 토로당 초대 쿠리오 리규 체내 미리 카게 망소기 톰난당 기낭 댄자 촌난제 퇴도 동규 피제당 댄자 지규르 체디 댄자 공백기 섬시당 타세기 도시 댄도 당내 정중기 뇌세 고순 체비 뇌부치로 당도 년가세와당 뇌고 개세기 레든 야부 주카 미망게 체소하당 균노르기 댄자 겐린 체규 로댄 규로 메발 땅조라 슈뉴 잽디 규르주기 닝도당 더 냄비 체시 시샤 땅라 토담당 땅종 괴신 rimga dang zhenzu di ni shuk dang dianba zhu jun qian ne yang ta bi si tun le jie da wa zu ba dang la lian da to ji tun dang zu ba dang mang la pian ba tep ji lu dun tam zhen ngu zhu jie jun jun qie di ji zui le guang dang quan yue qie ju tam zhen qie ga xin tun zhu di dang le la zun bi nan ba sang de dian de dong ge xi song ma shi chong du to xiang du to bi ngun dun yang de dang ngun dun bi tui mi lu san yan zha dang bian ban nuo bu fu zhi guo wang wei liang dao wang la 대신 망조의 퇴미 님의 왕묘 땀시에 나와시 총도 대 년남 규소신 변모규 강당 자제년도 변종 지제부가

0: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조조 체인 나라 다들 돌아 감민제 야구 선수 공수 이내리 텔레카리아 직 저체제 난도 마마 마모 발표 철통 체인 나라 텔레그 럼부 이내 대토 선수 마모 베날리 아무디 디데 링닉 최고들의 망당에 도야기 러와시우스
1: 김슈 총바 한라기 표면당 뼈라 하장 가부유 제자 셰도 띵섭식 전대 총 제라 냠데 지주 총나 야슈 인시 송바시 Rignan Jemzo ge Dibur Dene, Penjuan Jemgyu ge Rignan Jemdun la Chua Khan de Pepe, Gunjun Tsu, Dengzhuo Kangde Topyu. Songdun Beze Tia la ya, Chumja Yabu Topyu be, Rangzhuong ge Rignan Tunle Pege Chi, Gunyu Salba Jinyu. Pe Rangzhuong Zhu Dengwe Chi Zabu, Rinpa Sunbe, Daxi Ba Lina Yi. Gubde Rignan Jemzo, Tuzha Li Zhi Chumbe, Penjuan Jemgyu Ti, Luk Yu To, Shige Chi Xue Dang, Mi Mangbu Gabu Chi Gidu. Ngan Tsu, Dingshu Nguyen Ba Ma Se, Chumja Gya Gye Dang Yu. 망우바랑아츠 표게 땜규당 링네 튠제 대외 망와 참매 제남도 샴도 바치기 인시에 소마시
2: 니티 랑쿵 조마조 꾸비지기 표랑쿵 정기 질러 니도 뉴스탱을 총이 쿠르효기 쵸카숨피 제보 니슈시바 용차체바타 니슈나 질러 니도 뉴스탱을 정영기 총이 쿠르효 제보 제베 촉뒤 톱가티 질러 니도 니스습실로레 간시 죽지 사듄구 파르효타 질러 니도 니스숨로레 간시 죽주린히 잘해워지 파르네 로섬진 폐계 숙친 친휴
1: 지진이 중간에 냉아주 장경 정기 지루니도 니스 서주류 망튼 침슝 지자다베 고주세고 닌지 총결의 공부 진행도 배워다 장경 정기 제유 레군다 닌지 총결의 게 레군 축출하기 레시 망소 축결하상 최고 주요시 최고토 리제 차변다 침경 체지 론지소 송지 체디 망튼 침슝 망소 최 협대 당유바시 닌지 총미 고시원기 티링기 최고 하상 야부도 담주 통우대네 캄바야르베 견제 적당소 팀루 시장 망부 시중 시송 바시 팀루 체제 토네 장 시장 망부 시주 라뉴정 단위기 단계 로브제 칠레 개바당 라뉴정 투림 미만 팀강기 러브 겐베 티브기 망튼 팀슝기 지자드윤당 외부 다왕 견제 속에 남들라 미네 팀루 튠젠 카 고체베 초베 남들라 교바 제휴 제고 데이터동 차도네 태동 제네 팀루 캡데 동조 차도 점이 용소 캡바 제바시 Ningzhi chonggir gi timlu kyebde tanglangba wang xiang gi chaduwa chanmi songzhi gi namba ti pianzhe chiwa tang kyebde yang dya chiwa yubi ngan sui mangdun chimshun gi xiexia chuo yongne lupchong tuba tang chimchongwa tang chimxiebe kyeje rengxin la yang ngun zin samu tuba che yu chi songba shi Ningzhi chonggir chimzin ju gi timlu kyebde tang chimxie jiejong ku yu kuchang li shan xiang gi tadung chaiwara songdu tang chimchong tang didang songzhi gi kumzhu chiegu biawa ma se zongdang chui ka gi tuengun xir song zongzhi la chimshun ji gi 침루 캡데 춘다 되데 망든 침슌 지자 숙진 체네 지조 용소 침송와당 침종와 침죄바 제게 쿠류 상부시 되유 제송바시
3: 지진 이슝아니 조양케 긴캄 쿠요 송교 다시 소중 주비 장충라 니주치 교 제비 망소게 이부슈 자규 태된 체제 카 주주바 네트윈 니시습시 유베나 카바규 태된 체바 니시습시 타 이부 태된 체바 숨 유베나 도골 침부 체비 네트윈 니 이부시
2: 타팅 테튠 치리낭 라스총 기탄 제외 네튠 주휴베타 시스총 기탄 제외 네튠치 로그총 기탄 제외 네튠치 닝츠총 기탄 제외 네튠 니휴베낭 토쿠 쳔부 제외 네튠치 참도총 기탄 제외 네튠 숨 너츠총 기탄 제외 네튠 아 휴베낭 토쿠 쳔부 제외 네튠치 응리서 쿠탄 제외 네튠치 랑쿵총 기제 휴리 쿵탄 제외 네튠치 제휴브리 타팅 이푸슈자 제외 긴캄 쿠유탄 제외 네튠 숨주소 숨휴베낭 Kingkam Dorshi Dangwe Netun Gieta, Longkam Chemu Bakzogi Netun Dun, Chu Bakzogi Netun Chu, Zerje Bakzogi Netun Si, Nigru Bakzogi Netun Si, Timinki Bakzogi Netun Si Jie Hubri. Tating Tirdun Chebe Netun Ka, Nin Tirangla Jie Hugi, Chongkir Tang Li Kung Ka Lujub Gyur, Zizhu Jie Hubri.
1: Zidu Denbe Penjong Zubjun Chie Gyuro, Zhongyang Gikam Kuryo Songkyo

0: 어때? 얘 티레직 쓴다. 얘네 돼. 이 나로 돼직 쓴다. 돼. 별 체념도 어때? 얘 쓴다. 돼. 얘네야 수업도 돼직 쓴다.
1: 어때? 나 저에 한 거지. 진짜.
2: 아야, 자가 기사.
3: 자들 내 돌돌 주게.
2: 자가 디스 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4: 这张家里捐钱名都了张南部也不去吃鱼所以这门用的店家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刚就站起婆婆当所以这门用的就是地来人自己婆婆当而你出现当呢所以也不去领给这样我是查查都是也出口下了你让了陪去当的韩立方给吞下三个的人的起落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去要的
5: 韩立方的我那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玛拉的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旁冷叔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体给克布洛车卡车韩立方从康
6: 红国三百五 我呢, 现在面这个不要多, 你就这样不行多。 양고 야 주주디나 옆대고 냉고 대단초에 홍고디 화부침부 송자 강반노 찌그탕 강배 수업다 재미나 저괴 그런 척도 와

0: 계신이랑 새가 마요 비나. 문행아, 나와 등미도 사봐. 저긴 퍼라 튀긴 시라 사부지 여 말베. 가로 들뒤 꼭수수 들이 그때래. 가로를 잡으시 다 심미도.
1: 랑 랑아 다 카체 말베.
0: 뭐라니 그도 카체 브레.
1: 랑게 욕셔 쓰기도.
0: 욕셔서야디 못해 접경에 욕셔서유. 너니 룬나 대유사. 접경이는 포도 셔셔 주지. 다 욕셔 무마리 응가 녀노샤. 나 부위 나와지 지송아.
1: 나 녀가 조제 체면.
0: 아.
1: 녀지야디. 상다 가로 먹지콩네 대케 차버시. 你从小了中面是能不能不让看过用过这三年切账啊的谢谢给把主播三句三月来得不及了怕那个来俺没我死了把用下切账你谢面没错了叔叔感谢迷途切账俺谢不对我们都上不了吧
0: 嗯嗯，我猜呀的，他是先切对面。嗯嗯，我呀，我呀，家姐，俺对的。嗯，俺妈对面呢，可真是光打手的。你的？
1: 让给光打是冷嘛的，没事的，俺这拿不是不？哼，
0: 弄得我连学对，我那心里头也是多，累的，俺打门都不客气。你的？
1: 아들 니 좀 믿어. 아마 티다, 아마 티다, 쟤 마티다. 아 티비 옛날 라지 쟤 아이다. 이 친.

0: 여배 육샤르야 가르도 아 우시다 헤기
1: 라고 요리 유삼초
0: 데 가려려 범승 얘들 신조 레비나 신의 야르보다 자차고 열지 봐
1: 데 가럴 체다져 봐 간녀야 카데츠를 냅채 우리 데 라갸지 버사
0: 간녀리 다른 거니 펜스로 오고 채우다 녀랑라 취등로 채 랑갱아 가로 채로 채우리
1: 처디스 야, 랑 참부 두바지 데카라 서유스도
0: 로담비 녀미르 라다뉴 톰비는 양디고 피고스리
1: 영아 찔라뉴바 요런 고리 타줘
0: 줘
1: 첸드랑게 마라 카레 가비 메싱 메비 브리
0: 녀하 코부유는 랑 로브시로서 제 가셔오래 녀데나 라다 제야다 레야세야 리무네 카장고 차야 레르시르샤 랄테베 라다디 가오메베 라다시네 토도 가오메베디 치르 망원부체 가비베 쿠체니 토도 야스오시 디네 유네마지 모요이네 사세심제디리
1: 데레 잡시 수수 가비베 밀라 라다체디 콘친부니제제규요 마리라 콘친제제규요 마리 더 퍼져 내가 왜 보고지? 뭐지? 뭐라 되게 굴러 군다 그저 가보여지?
0: 라다 잡으리.
1: 대지, 개비 장면 미나, 개바 어지윤 내 장모 잡으라시 통그리.
0: 세상랑게 루리 되게 채니, 박사 야구 샤투배 라타시 잡으시다.
1: 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嘛去啊我要去做去了

0: 다치 되라 칼라소 캡스도
1: 마치 거 되더랑 거 탑고 가리 칼라소 신 거쳐
0: nga pya ti nang mi nyam do chwa ge yu za pa la am la sha la si bi su ri che za nga so ju ma ri nge so xin ya che sum yu gong wen ge gong zhan ge gong zhen ge
1: wo ne chong chu che le la se gong he xian ba da ji chuo di na da de du ge ji de da
0: a a a ji 신비스도
1: 집에 뒤에 아무라스다지 공개 소체부디 쇼고 가스리 마다 바라게 콘세니마 야가 미면도 섬 덕부치기
0: 디제 임비지 첸랑 바람라 칸나니제
1: 예 아무라 김으로 심주나니지 광시러 얘기 사도 유스피게 여지 멍외다 크스문 뇨뇨체 더도 레로 먹고 싶어지
0: 알레 첸나 김으로 부케제 임비지 랑바라 사캄

0: 저 저기 레그 직조 진행이 되면 줘.
1: 아. 레그 직조에.
0: 응. 포냠 되베 럭트치 먹어지다. 문유베 아차라지 님도 대두. 편춘 고고 공리 치워리.
1: 딘제 잠민도.
0: 장게 저저디 강배강가 천다 매베 류제 홍고 뒤통어 주게. 점블링을 좀야 채여리. 유도 친일 학습다.
2: 님미도 자주 볼을 겹뒤 섭서 마셉체 끼네 채면 줘. 가르쳐서
3: 계제면서 냈다 제비 흥과 디니 집시도 총다 가리 있는 삼주 허산양래 진여와 삼주
2: 예 총다 가리 있는 신금에 가산지가 된뒤 나가 진럽에 째주
3: 아래 다유쇼 기주문인의 채용 맞이 클라사도
2: 클라사도 자

0: 저 장환
1: 아
0: 라로 룬좀 끼두게
1: 룬좀 에 독방에 서게 말베
0: 마지 얘 바로 겹랑 미디고
1: 어
0: 장두다
1: 야
0: 덴덴 넘시 샤덴 시보다 레가레 하고 쏘자 내고 누구 겹친지 룬좀 깨브리 바제 먹여 사제는 그리
1: 범치지네 마음 싱도가
0: 디디 인고추 나도 너 이렇게 잘 망고 유 랑게 그리고 리시엠 씨씨
1: 야 가르치고 와래 엄나 재밌었지도
2: 왜
1: 어
2: 자 칭칭 가비 왜
1: 랑 가르치에요 칭칭 단다 너 가주래
2: 닌지치 얘기로 제 유저식도 와 랄레로 초등스게 총유시 참배요 마시베
1: 근주만 좀 가르치에요 어리 너니 팔로 로케 심부도 마양 탄레 치토민도
2: 샤스로 캄고로 코인티 니팅지히 범지 임부다 숨보 대위베시고 저거요 마시베
1: 라한 통주 사다 쉬브지 계시 포모더스 미다디데 유나 나다 주도 체쇼지
2: 녀부 샤시
1: 주도 마승아 녀거 주 마소 야샤
2: 미 가부체비디 가부치니 메이블레 차가 유주 저기봐
3: 가지가 교실다
2: 예칼라다고
3: 두스다디 약다스 개민드와
2: 저트
3: 야 아지 고유수 되지베
2: 나 오스트레일리아기 랑시 잠시고 나 베친베 샤라 레심시라 효시 란초아스테게
3: 용아 前几不过于
2: 더见呢
1: 多是古热呢 더깊다
0: 용아
2: 가상니 수디 말해 지무수 제사 칼라자기에디 다지 곤다스 얘기
3: 용아 탄린 체초 튼다디 다가참셰이 오늘 심부시도
2: 자기야 갑시 우리 쌈치 오시 란다 동주 간이 참 마시베 왕어 주시는 용시베
3: 니야 칼라데 레라미 요 마르 쌈치 미다 미팔라 유취 방제 삼남다 钱 용 마르베
2: 칸다 장게는 갑이 요 마시 야후팅제 치미 캡사제는 그제스
3: 야면的人阿家了,人家你這也是古著起來生當是不?你阿家了,你這也的力著從數死了下,點點你頂對有嘛事。你都都做前面的去卡著有事。光了個起身沒有咋,你人家我之前呢,差不多有嘛事。嗯,你做打會有嘛事,你吹的是點的這個是不?人家你了,我心也個個不覺得,我之前不活。嗯。嗯,人家來三四個,陪米幾幾每次幾個都等個是的。 용아, 네 고급 채소.
2: 야채. 이년, 나 염색이기.
3: 염색에.
2: 전에 제가 세인다. 제 다음에 세는 미개 차사 배포미 발로 충두님 오시는.
3: 偏最能面季节，
2: 泡面这话么子年有时，一年年季节我是，今年推出团队定制那路干你就丢，我年也没在也认识的话。现在上个前年泡面盘了两米的杂种有嘛事别，杂种都有时，一年两米不停这有嘛事，看他米有这么着有什么，别想想呢，上大冬住，不久了。 가부치세미유부신장 치슈겹제 니엘러 포초기미디 가니시제 양나소소 가부치세미슈유부시 포초레야후 두삼제 니엘러 가니시제부시 가니디시글러 推梦给明秀谁苏谁啥

0: 야쇼.
1: 뒤에다 체크를 해. 내로 참 러사스. 라고 체크도 해.
0: 유쇼. 랑게 체통 말이. 님니 지라. 고즈 정각에 지라 관제리. 체장아 슝레 강에 지라. 칸뉴 체우유. 스니 쇼게 나 공부 수제 중로면가 조유. 단다 레어판 마체나 차스 마리.
1: 라레치 니 프리니 다고.
0: 어, 디 공신 나르다.
1: 뒤에 체크를 해. 더도 수요래. 레다체 사스.

0: 봉부에 차고르시야. 회를 봅시다.
1: 라나라 빙가 아자다. 퍼규 제모드제 요르베.
0: 요 말이 가르도.
1: 개체모소 랑게 페메라 뚜캡도.
0: 네 팅용기 가로 거르 티부유나. 대가르쉐다. 계속 거르고 마시. 나 그렇게 돌 갑이. 네 아무라라마도 분이던 유메.
1: 我爹是，
0: 爹是呗。
1: 嗯嗯，是不是那意？

0: 용아 용아 남사 남사 가리 라슈 레차에 용아 니 한국시 빨라 암라 니가 니 nga 소가리샤 nga 중로 맹가 주이
1: 라니 지가 주디 용어 신교기 가니 디지베
0: 제 주인다
2: 가리 큐아
1: 사이모도 신도 저저저
2: 가르치고래
1: 미스터가 좋다
2: 清风，哦，
1: 宣布的当幺么子的开始。他人查起三通没多，他爹退休了，江西巡的要个子。喂，马头叔，头叔，家不买不根本买不，你爹的要死多。
2: 我这会儿爹去，家里根本就肯定先去啊。
1: 老宋家里去，恐怕通不远呢，俺的老徐家里头恐怕车有事。 미티 잘 대비는 오스도
2: 단다 저더 약락자 요리
1: 상계 칭앙아 콘들은 그 휘아
2: 라소 대네 난기 막고 잡아 동도 그 미니 시도 능시 왜르스 겨 용기
1: 딘제 티에 잠이 그 맞지 쉬기 자정 능시 지게 나고 잘 뱀주 대네 니 뭐 쓰지
2: 과답 용아
1: Lucy, thôi chứ quậy à, thật đúng là chuyện phải xin lỗi cho chị ý, mi cha xin lỗi xả, chẳng biết chuyện gì, chị mà tin đi, nãy lại yêu xì bà. Vậy, hả gì, đi, trong nhà chừng là ra gì
3: 现在上个前年泡沫盘了两米的杂种有马的水平，杂种都有时一年两米不停的有马时，看到米有这么杂有什么？别想想呢，上大冬住，破旧了，搞不起三米有不现在，继续给接，捏了破旧一米的干你些，养的叔叔搞不起三米有不些，破旧了也好多三节，捏了干你些不是？干你第一日了。 퇴목이 민쇼시 수세상
4: 다이는 로주 공다 도려미도와 생교 대제 철시스에네 도요게나 냐교로 요기 라게 시그이베 실내 협회 심주 체육규 라게 밤에 적성 나기 리스맹아 다야 고수베 튀러 라 사람의 튀래 숨고 열었으기 가르쳐서 카마자 파리 샘기면 누구에
0: 디제 마리 라는 욕주 수요수 라는 생각하 교실 딱지에 제때 쇼양 앞에 내가 소화요 돈도 중로 명아 아픕니다 같이
4: 칭아이 가르쳐서부터 나를 부르니다가 조구유 쇼알라 라님도 치비
0: 前 라는 욕주 수요수
4: 양 가르쳐서
0: 쟤는 아이 계시 카도 시행다 예로민 장애 아 수세지 위배
4: 수세?
0: 또 두 제시에는 수세 갑치 세미 유네 돈도 범신다 야오드 제치 미디 유자 수세지 와 말배 계시 갑치 스디 말아비이나 신다 스테이리
4: 何放心，让你们开始睡什么觉，爹说的呢。让你们该干啥学习呗。其实我宿舍里边没得这一呢，老师们就说不定来呢，常常来这呗。
0: 爹，这不是多。
4: 宿舍是卡这样啊。

0: 진짜 시역도게.
1: 수쿠니르 차과가 샵수슈피주동스워레. 예쿠니르 짠니 닥젠기 초기 샵수추디 근제 유메 직다르주.
2: 자스도다. 야, 쉬. 같이 해. 딘제야고 아희.
1: 내가 가려래. 네 샵수 추추수제 비가 샵자미 군이게 골 배주마다나 내 수 길러 말이.
2: 딘제도 시대.
3: 아지 예미 차제 아딩미도 오상에 아니야 찍주주다
2: 예미는 식사이
3: 찍지다
2: 아니야 찍주다 시
3: 하시다
2: 아니야
3: 찍주다 아지
2: 예미 예미 식사
3: 예미는 아지 찍주다
2: 찍주다 시
3: 차제 아딩미도
1: 인내 저외 꼰준나 부서 최초의 개변의 주배팔 초세 구역의 인야상원 권자의 가치 숨주처의 교인 시세 구역의 신체반부 통지러 권자의 가치 뉴스처의 교인 고요고 유배 꼰준 랭격의 강교시가 필요나
4: 랑계 구지 총강을 내미 송사 직당태라 도나치스 정규치라 당대 두수대 뉴루부친의 겸군다 김지 당부 송상 진유대 홍성원의 시에는 이완 총수 치수리 재상 물린세대 구축의 직실이다 중국 화채에서 나주 전송 계약이 부마자기 제주 화채 제어리.
1: 레스.
4: 와디. 선이 듄스 기념의 권정 앞자 공선이 유배 다세 주기 등지 제약 소장디 상게 제배.
1: 어, 계사.
4: 나주 무지 구지 총가다 냠레 제부 탱 당고 소사. 님도 용그링라 야고제 중아. 세사 십제 최고다 퇴수 구제치야. 규민 렉송 거리.
1: 신수. 네 단들한 중과 시죠.
4: 유시.

0: 가르사가
1: 토부동기
0: 토부에
1: 순나변소 먹어 주교 망즈 스멘
0: 용스 순나변소 먹어 없이 주교로 망즈다 스멘 용스 용아
2: 가르시교
1: 단독 공사 옆집 갭 사조이 클라스 의유 신의 아기 시야 전주회
2: 소다
1: 공사 인원 줄로마 로봇이라 요브리
2: 잡아
0: 비싸서
1: 같이 써 같이 써 찔라 갈라도 디미 나도 가봐 무쿠
0: 니스 니스 해
1: 가래
0: 야 야 매 비싸서 어디 데데 하면 가라 시던 그 말이 야 푸시다 오, 허지, 허.

0: 我找桃花了，大海洋不赢，是不是没错啊？
1: 路不桃家的洋姐可是吧？
0: 可是路不桃家，这也买不上是吧？你让给真姑姐乐平吧。
1: 给真姑呗。
0: 我找南雪的鱼，找桃花了，大海洋不赢。
1: 刚没去狂了，知道吧？很多路不桃家面子。我太没那肯吃去了。
0: 我咱能给我那的对萝卜虾。
1: 卡尔东瓜。
0: 前面。
1: 大姐呢？他不敢对。
0: 招桃花，亚弟兄，你大概没用咋让龙来去喂？我呀，他们我啥也要买哩。他妈跟不住急，打龙门去啊！
1: 俺他妈听不，可就同桌。你看这，
0: 对面这子伢子他妈跟不住哩。对那三线车友哩，让个去讲打，让个这边人呢，让个说是不给平过哩，别吃香呢，让个没让了，不许给不住。对那老奶给住打，自我听用过哩。今大概谁伢了？你这小天伢个立住不用在，特别要是谁多。
1: 哼，丫头，啥么子事来当下？
0: 闯么事吧？
1: 嘿嘿，
0: 天天让公司送俺转下卡的。
1: 哦，工作点不点吃过的，俺做公司吃了过钱不？加上俺都是不吃个新品。
0: 让给俺爸给表弟，我那年干啥事？从哪个这是多？
1: 哈里亚钱没多，卡车。
0: 我那是有。
1: 我在。
0: 我在哎。
1: 用啊，朋友们特别多。
0: 让给没想到了，没去啦。我谈的没想到了，我你这话现实都没多，想不到那嘴鸟杂七哩。然都打，俺来若给阿家，让给充一日，马赛让打我这几年里拉着我要要哩。那次开些三万钱多嘛哩。开心啊！
1: 老朝很放心，年前的账，怎么看明不是点个新的卡买着？然可对呢，老皮是他取的，然个上不了那了。俺杨梅呢，让苏三子也过考去的。杨梅呢，让周东姐姐、邱大姐也过考去的。你来个的，我用两个古地的上去过。俺来个其他月，
0: 让两个月不念新个月，让你全打起来要着吧。监控听不要着，是吧？
1: 还是监控听不着呗？俺从结构位平滑包里捡的几个多的，结构偏大，拉丝得了个的。况且出来那把的结尾，金币马下空了，难说卡碎钱要么的，包了卡碎出来钱要么的。米炖了，谁娘特别是寡人呢？给不了，干来西茶给过去，江红特别是卡死的。
0: 没钱呢，让给谢不的，你过西来催么送？一年来都是年头，工资又不是多许多。
1: 热的，那不再不由不得做，偏巧老皮吃不要的，你三皮土鳖。
0: 阿仁阿仁，你这么有生命度。
1: 卡死要的。再不有那龙皮买不的，再不才是脱血的。让叔叔叔叔叫我打我妈去。
0: 躺个啥不？俺呢，我才捏着钱去。
2: 小伙子来阿家，看不是阿家？前两天我俺从我家拐断了，拐断铁个路程的牛油是吧？
3: 然那是有什么？可是说谁？说让俺先谁？
2: 他之前写手语没写语文，让给民族看大个这些年代些代表，民族老女杀给了嘛些，让给阿家阿家是表姐，龙点过穷。
4: 叔叔嘞，老钱土豆阿家是能不能一年外从哪需要的四个多？
2: 哼，老女杀给了老钱不钱，阿家是表， 쟤는 로시브조리는 가르베 오시
4: 제모스럽 교지
2: 샹키스 와마부 도스미 신유 유베 아
4: 네, 삼바 나시 창구 창샤 인성비
2: 용아 쟤는 샹키 창구 창샤지 나 교다쇼 로시브주면 더 창마 랑게 공기무스 보여오시 로시브주니 롱업중행에 바샤 랑게 창마 아자스 보여오시 샘쇼 아 아자 체크모스 마시 아자스 보여오시 롱업중행에 힘들어 랑게 아자라스 보여오시
4: 아자 체크모다 아자르 케바 카리오데
2: 아자 체크모스 리고나르 주도사부 유베 아자 로시브티 수시 아자스는 삼로 통보다
5: 이왕 청슈 유베지 마스 보여오시
4: 안래 예시스 야자 아 아자 송샤오

0: Sonsro Dinje, Ninda, Lega Tuzula, Korea Lonia de, Chajin gave Dozo Simshaw. Nan de Nigi, Ranchuri Buddha, Sudri Budozo, Quaka City.
1: Ting with the dress some new me, in the Jo Changhua, Kambogol Konya Pusinata, Tikmasha. Tangdo, come see Tango Yodi, Mushi Tang Tuske, your Madi, to you, willing Chamberti Ward and your Zakutonsh Koyungri, Shoga Lera Yundu, just a sing to Yungi. 이내 토로 장미시라 공구리 인다 자주베마세 장자토나 십시리 레로 부신다디 주능시 포모 깨지 초부터 시에제디 마리 야르부치요리 두균 안주 칼라사가 주두 포모 비란 용수동스리 갑지 치부체디 카네직스가 제베면도 포모티스 나 로게리 마세 촌샤르 셰치 슈카고 도스네 레게 토르네 네시라 요리 두균 르젤리 대앙의 도스다 캉베 볼륨 퓨베 학교에서는 Mansikuni Jakab de Che, Gabriel Quincy Yube, Ganin de Di. Sanjula, some do suje, Bowling Bolo Gibba Duri. Digribe
2: Yunga Nangdamho.
1: Acha Sunsha, Raya Shi, Ya, Mansa Soda, Mansa Soda. I see.
0: Toy Jujui, Chick Dong Abge.
3: Kala xie dong dong.
0: Dine zomdu jebe guo mung apge. Denguo ri, lakda la xie dong apge. Gase me do da gichu. Kaba ngui da jimju la guo mung sumge. Dine gaba nipa da zomdu suiba guo mung jik dong. Ma ta le chichi da nye dong chugi. Munjuloma, Latin Yedon, Gigileo Marie. Chinjole, Lera, my own Benny chair, summing up to Sidna. Yedon, sheep gang up to. Can just the net I am in do? Nanny look at the lane, the shinny gimp jet to you know.
4: Can't 금제니 낙제기 손아 주베지라 양호랑게 양신 갸치웨 갸즈 손아 고이스기
5: 하 이네 주신 거부디 최용 그냥 묘다 투부시라면도
4: 낙제 송샤게 내수디 신샤
5: 탑선아래 도방 거기 요리 다도 콩러 거리가는 잡에 손아 고고 있게 말아봐 숨도 쉬가 좀 지체 해봐 송샤 더 많이 없거지
4: 选봐 총샤 치차비나 총샤기 금제여지 국규지
5: 총샤 신조대샤 죄송하바 로토미도
0: 자나라 니 토마 초베지라 개요마르바 마라난 고자리유
5: 성외 앙자 직륜레고 시직초 나를 고드시
0: 然而没咋用不赢连不然而已怕是马子我们从面对面的聊天

0: Tiring anzu lo yeba dru tamdi ane lemba ka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e nyongzo mune di kandere dosi daga dro.
1: Te shabsha ju ode chik tsuetosh taro nani yongde?
2: Gyawo shushtu wala.
1: Naze?
2: Yangwo shushtu.
1: Chano lemba di tibu duwe?
2: Da di hao ma shumwa.
1: Di lo yeba dru tam an kiran liya tuya yin.
2: Naze naze.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1: 제제
3: 파과도 공부기 되잖아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원내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체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 틱스들레 부야이 기란
3: 그래서 그래서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파고 나시텐덴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5: 지도 카바 레고르 제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베 푸미 디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디웨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 디가와 탕 쳔미 록바

0: 대양 조아미 리키 차생하고 어비지게 자단이는 야자 유럽 탐구소 감세 쿠카타 재미 사조 카기 계속 강도 있나야
1: 소초겐기 소자망타 초대 치신
0: 거제 미세기 제뉴시의 대내 셴남 미추 그베 레무체디
1: 소자 셴라 코메 초메기 제구치
0: 콘주니 조제 쯔베 제라나 제데 쯔베 세 초겐기

Kuni, Pazi Bianbi, Soja Shinkam Sukheba, Kazushu. Long Tongja to Mering, Zamni Sajo Kagminamki, Tapara, Soja Yi, Zuche Drezela, Shimchu Chebe, Konsam Cheba. Now, Kirisi Kebatsu, Yakanga Marateshi Chebe. He, Ludo Yurujo Shela, Charles Dar Wangiga, Kongi Sunzum Kiriki Chungu Nangu, Tabjata, Usiki Ludola, Shimchu, Yishi Chebe. Zuche Drebani, Soja Shinkangi Nozara Chishuki, Zenishi Kiri. Kosungi Chedepsi Yimba, Mimuela, Chebjitu. Parkway양 최초입니다. 주제 주제니 속초중의 매배 소자라 송겹 제배 제라 개체무시 과대체입니다. 류버로 주제 제바 규티 소자주 타고르기 구리워타 냠제 중립 소소 무투 수연 토제라 전인지 소자 민자오비 주제 나바 민자오와 교제 지기 유에티 동부 디스인티 매도 인큐 제바 샤와 기린키 전신한 림대 체도 소대 주류 차도로 내무치기 Nyakangeme, Sudengi Kuriota, Jile Jite Cheto, Konzuni, Kogyur Chewe, Lamarwa Shada Yidu, Zuche Zuze, Chue Kishu Tishi. Kojab Titaburo, Temba Yu. Konzu, Se Chue Genki, Kale, Yu Tube Maze. Tadon, Sokja Xenla, Parkyu Cheto Giyu. Lemaro Changchu be Soja di da la cha chuan. Zuche zhe yu ni huan zui lin ye ji ni zhe xi shi. Er bu zhe ge gam si qian me qi dan tan shi yu ni. Ma da ge si ge na ce tu. Na wa na sa me ba ra zhe yu qi tu be gu yu de qie be Soja xi yu. Ti da zuche zhe yu de chang xi. 行动 통일 제목으로 초대 제주로 가보지. 관주님 도쿄로 장보시. 전장 남신앙 도교로 가오에 도교로 잡아서니 가도 나버라 자오에 차나수 초대 체지 대 타고르기 쿠리오타 샤제 주제 요체 도교로 장비 륜도 교도 단에 장기 왕자 남된 집어 맞세 다동 젠히 파주로 집에 가라 밤에 캔소 왕토 도비에 태야 롱우치 초동기 림규로 제바규 도규로 장비에 체레 대비 주제 주비 니버 콘도 취게 할람자 미용수 도규로 장바 직 니기 하여 바타 콘조의 주제 주비 탑실라 대니 대들의 유디 정이기 문자 리주 치시게

도규르 잠바니 무엔갸라제 푀도 좋아시시 야르기 다와 카제진라 나세비 쿠 칸사라 파조르 치신베 도규르 잠베 켄게 고도 입디에베 덴조 이완 초제토 프리츠 테마니에토 류도 규도 동게 무리키 프리 로라 펍지 프리키 도규르 잠바 무리키 게바네 덴도 야르 클리르 제조신 쳄지도 초대 무리키 게라 소탐보로 뎁시게 관저의 파조르 치윤 까르마 쪽솜 링 균경 치라 무리키 추즈랑웨 튜 니자 쪽지 잠시 얘네야 무리키 프리지타 파조르 팀은이 재미시 계세 파조르 리크 쪽나 다와 숨네 추잠 송웨 제수 도규르 잠바 무리키 공어 동시 공아라 캡요네 급의 제수 무리츠 카체네 친디 추르자와네 로미 도규르 잠바 겜바츠 제르바 뇨르경 제베 겜피고로베 도규르 잠바 초중소 공을에 퇴마타 랑고 퇴마 치크 민튼 송비 주제 쭉 해봤이 이베 차네 도규르 장비 나제기 쿠리오타 용수 최토비에 원장 콘즈의 디스 차세 나젠 디니 바다 자동기 직나 최신게 신규 태차비 중의 장비 다다 어비지게 감사타 마다거스게 링제 토비 도규르 장비 김시티 회체 중도 저신 예진 도규르 장바 링아이 초대 크고 메바르 규르네 자동도 규르 차바시 대체라 미지기 람센 자주 뵈니 참나나 송접 제주 제로 동 대다라 마체나 도규르 장베레 와라 진예 챙이시 전다 나바르 자오베 소자 드리기 세고기 게임의 교조기 남아 정신 대자 용교로 개가 시도니 채우게 거저로 제고로 강유 톱 미지기 나제 큰 주의 중에 람센 참조 제네 도규르 장베 촌의 고류 나르조 용유 뒤즈 당연시 포대치 대체나 다수의 모자를 지행기 무리디 교육 시내 승리

부지 차가베 챙고니 세 고래딩도 손에 채네 다 봐라 바람 롱우 통주르니 다 층가동 가세바다 다유 봐라 점이 요네 셰도 종우베 부지 차가베 지제나 차가베 릭트지 다 책동상 무차가바니 대 체지시 차가베 지젠기 부지 망체베 자세 다 지신도 소화계획 륜도니 장도 다 세부 무부소 원이게 조제 주에베 칸도디르니 첨두응한 교도 동도 组建人心点别领导你恰个把几件起塞出边来越起起日体大端图得不着日可说明就为所家口中所家提醒不行闲了没出去的事恰个别几件起不行忙切为现在动通塞出电影院不行提到了里面短暂没把他冲在你所谓人在给得你去生图 차가베 지젠기 부진 수 강과라 샤네 개부유라 항상외 파종게 두기 유에베 녀글리 유투교 해버기 회도 중앙외 파종게 제기 차가베 지젠 부진 태조 최저 캔 참마라 교론에 다대 파르도 균세 도와총 차가베 지젠기 부진이 지게 소자 최기 제 두루 켜쇼기 지주 되시 차가바니 차가베 지젠기 부진 시엔 칸레기야 지조 정신 쇼체와 여진 차가베 큐낭 쇼제 차가바 미르 모레 륜도 교와 당에 봄에 여와 제국이 된 차가베 로도아타 전동 신제 모제소 사와마세 로규토도 차가베 교조 창보로 망슈수 고자 동주르 갸예네 세바타 차가베 교조기 육지도 로도 자도르 다니 미직 제도기 마로게 무기스르시 마시쿄탄 교제기 차가바 지젠기 부세라 민메르신기 진년 때문에 왠야 차가바 지젠기 부세 치라르데니 개가 마나트 메도 미롱웨 차시시시 이내야 미지기 신뢰 튕게 야게 제발에 권조의 손에 구요나 돌균 후에 차가베 지젠기 부진추 이뒤 치세 방자타 신스타이야 권조의 손에 나차법에 하인스나 신랑도 주의배 신맨타 제류기 권조로 뉴지소시 차가베 지젠기 부진이 고르시베의 기가 말아주의기 차지시시 kari chakabe jizengi kusimme na se kola shibyo kengwe nama rinxin la pu nye pu su dorla tepsi

제니 소팅 통근 남초 외 소자 시기나 콘서로 모자르 체외 치 위바마세 가도 제조로 신도 가버 콘조니 소충 외 레모 치겐 참으시 옌베 콘조 남유 소자 추리 차도로 추기게 콘조니 충시 퇴지 저 초보시게 수불에 세제 체신 튜머 마인베 칸도 증원도 콘조니 탑제 케도 파베 주제 개완이 콘조니 소다시

대신이 새 콜레팅도 소화견에 마타라야 롱통주르직 다 치고동 하자면 대세모마세 첩지도 리규 남이나서 준비를 좋은데 단대 파라 얼음이신 차르나타 리규 담르제 원규를 치실게

베리 추제 제교로 가봤다가 먼저 뒤지 망치와 세워터가 증유낭도 초대 지시게 이내야 기다 촌의 제비에 추공라 박조 포배 가시 베리기 기바 룬베 박조 태

동부 디지니 원에 장내세 기가 말하라 전화 개간 시도 채워시시. 관제 보생기 가라나 천생 제배 개감 토냠라 개송요도 이내야 남시 교도기 동부 디지니 촌내라 진년 채차오시. 최제 교도기 관제 응응에 다 초대 구조라 출진 대비 과제 다동 보수의 면제 규제 제바티 소쇼로비 지부 체제. 가위바시라 잠니 쉐보라 탄다 전중 고류 송접 제배래 의대배 가시 미즈 고류 송접이 도시의 공도로 조바 탄되네 돌라 테베 도부디 생기 초대 그타 림시 라수 요시네 난서라 전중 캄길에 뭐 괜찮아 태조 르크 속장디다 어브지게 자단 체면딩 소바타 대다 속득 체싱 외부 캄도 간라 티리 예두 남균 준신타 동통라 양양 최기 대외 콘조니 쇠대 파빕 체외비 주제 조건 정말 힘디 콘조니 샤와 기증식

거르시부 조르치마티 주류 차도로 직수 중외 거주로 태봤어. 요새기 주류 차도의 그도 손에 지신배 구수지기 소자라 뇌지 포유. 콜로 영지 주류 차도 뉴욕 제바라 만서로 뒤주 마블 하매. 주류 차도니 추계 경을 선비 대화 인비 대총원은 성격 체토배 맞아 퇴총수 야주의 경을 장례 대바라 초대응하고 호대의 체토가 제네 야주의 기가 말하기 대단라 각대 체토기

콘소로 세 콜레토도 투민키 원자 터제티 대유티 테니 주제 주제시 군이 빠제 대비 소자기 신경도 해봐라 그렇죠 이시에 청진나 셉토 대자 교배 라마르와 셰키 레고 체네 유신테 콘즈 미게 듄도예 웬야 지차라 대존네 예바 소름히도 대다 수주르 교제 젠 더부시 저부깔라라 미추 교배 치입 예배 웬체 탈라 젠네 대구치 저부깔레 쇠뎁 차기 더부 봉부테 시엔 고통바 소톱디 콘즈의 셰지 토베 라오토 쥬타 치위직 우동 소자기 소쇼르 셰베 담니 세르잠 자와레마시 테다 돌나 류폰 쫑쫑베 쯔부가라 포초로 카데조 라와예 쯔부가레 미수니 장기 페이웨 투밍기 차시에 칠할레 초바타라 티게베 콘즈로 렁수기 통결레 부시 예베 미지용의 사이 응어버타야 세보로 톤토기 저부가라포티에 타다 인수된신도 그의 모래기 타다 다오초기 매바라 공세초시 예배고로 시조로 총매 저부가라 모래기 캐주대연배 댐촌갸배 나바되시 대야 까르지직난 숨지자직인 육세토안에 발굴치도배 시험이기장 세부통비도배 체도배 슉단대연배 체르머쟁기 락바라 항상괴배 진슈예배 응응에서 대래 타락하고 교로 저부가래 문문 쇠보로 싸워라치 대슈송 리미 송주 가래경 토비 코니 민튼 송비에 매집 침부시래도 탱아 더 예부시행니 다다 르무지엔 이가와시도 교류해 르무티다니 이도 원체자 민바라 매집 차가베 兄弟 르무티니 주의미젠키 오동 잡아유에베 티니 거쳐부시해 今年 토두 매집 차가베 쇼부 대바타 주미제 인크치 마치 항상 외베 소주로 체복 균여 예매 원야 탈라 퍼베 부 매집기 철도 뒤유 사고로 직장매매 텔라 카메베 세서터메 대주 미유니 댄조시 젠네 규부베체 코나잠히 미직 초시 시에베 감수 체모로 주제 조율을 장비 소자 기술 연통이 있다. 또나 가즈의 딩룸타 양외 자탕 철구의 나세 도보 매도 도브라타 나가 창마라 대존에 대다기 치 남아 미자시 제조 나조 유네 왜냐 대다기 주제 조제니 할래 항상 샤다시 대다기 리뷰 칸도 요르네 년담 구요다 냠제 제도 디겐베 코즈니 깽의 신뢰 파악비 손해기 상세 체부대

0: tiring anzu loge badru lamdi ani lemba gaje jilina lo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i nyongzo ngone de kandere dos da ga jo
1: de shabsha ji o de chik chod da sta ro na ni de
2: de wo shushu wa la
1: na ze
2: yang wo shushu
1: chen de lemba de ti bu de
2: ta ti ho ho ma sa ba
1: de loge badru lam ani kiran liya pyu ya ni
3: 한국인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파과도 공부제 되다봐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지면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치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 얘기라
3: 그래서
4: 너 한국인이 건달람 사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야민 김비 너콩디부 메프타 고나 구유코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7: 칭비 당니 나녜 디당키 체레 셴슈 디네 시긴라 게용키 규지 총다 시갸힌 편종수 로주연키 총캉 인베 체인베 토로 대표 이치낭초
6: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면 나츠주시시
7: 지신키 닌주 장례 주비 면주티 수푸르나 숙탕 쇼르균 강야 메베 토니 구니기 너콩 상토 원튼기 릉교 탑랑키 면주 너콩키 자와르게네 네 년체 시투라 면주키 규심낭 컵야 메구라 너콩라 심피 주미구 탕 너콩라 샤주 양치 메구비
6: 也行将别过年年年前西土切日汤吞别过年那空了脏着切的你不汤年前去那你脏些切年也没跟别过那我汤古有空我说起那空没得我那错用牛茶给用途清笔汤土撇汤人民托清笔路面去娘们林汤人民托那东普尼娘们林切切别也没你去吞起脚不清笔汤土撇汤云通也没你这汤铁味人心去也没你了偏不语
7: 也没跟别那个不疼那就说我只做两把过那我古有和我说起你大了明显给偏女点语他三三年他三娘真了富康面康你对不三别卡住清笔糖冲康卡巴昂扎来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西子三年西子松住子亏扎的给了蓝西都亏香味给路目前的亏卡住清笔糖那年面前冲康卡巴昂扎
8: 来我给姑娘给一顿来我给洗来我来我老给三年老给重点那东区滚不浪老给陆琼汤不要卡住清笔汤冲康卡巴昂扎来我给姑孙顿安妮来我给姑姑伯母吃么什么的咖喱吃么了巴拉
9: 你妈修个月的，巴拉吉啷个妈的两把可以不急，听不难的。妈的，
8: 什么行不急？脏么脏么讲起，点点为谁个妈的？为谁妈哪里巴拉？巴拉吉啷西难的，地哪里呀？本来给些些人呗，新妈切，很多芝麻，脏么脏么讲也不妈切，芝麻啥里呀？又被吃些么多啊？为谁个妈的？
5: 龙年修了种金牌，连把人不接，我买的呢，取下了再随便买的，不那样子哇。
10: 谢谢日本团结银子，团结所在的拆迁银子，团结托大米银子，金牌的，明朝为南部小的。为什么？谢谢日本唐藏金牌。如果得过，我愿天刚长记，为什么的地藏康？破个重点冲水康，过大安杰吧，为什么的地藏康？
6: 야민 김비 너콩 디부 메프타 너콩 가봐 너 약수 된바 고나 고유콜 로칭이드 로스직 진제모도 와서기 야민이 추튼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제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민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너콩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7: 那我们来普通面面团的小卷糠也没吧，也内上头。运动也没你这趟，天外人心气也没你了，偏不远。有人用了些些月饼。

0: 링크 당하죠. 이 당기 링크 당하죠. 다리 주지 좋은가? 시지 나가 좋은가? 루둥기 있죠. 찬 용삼다. 시지 용삼. 와지 용삼 나고. 주리 당. 쇼고시. 농창수. 모세 당. 신도 망삼 추구. 下堂恰恰我们亚细索文藏去过我们堂 CMG 虚拟新歌颂你们去过出盲藏去过东西南堂枪打文藏去过
1: 陆屯记撒家卷年跌宕一错啊水鬼

0: 捡到猴了！捡到猴了！
1: 가르치가
0: 빨라 기란게 뒤에
1: 롤 친수가에
0: 롤 친수가에서는
1: 칠레 롤레스라 동의토 디송구스네 레베 랑게 구자구송지
0: 치메 나구송실레 송구하시 동의토 기란게 나저저 니스텀시 중대인 얘기 미시공동아 키랑게 도다 마체 콘라 녀 녀 삼자를 공부시다 녀 소알 칸투체 균도 마다는 용도회
1: 미정 되게 날 수요 동디단 권례로 시체지 콘수랑 소알 균도 된 거지 뭐도 남았다
0: 동디다 권례로 녀 수레
1: 미드 죽은 가봐 마요사 된다디 죽지 삼치고 아 녀 공의 제비 시라 도가 마용 지그르베
0: 进洞跑了，今儿个贼的真闹了。你也让去，关注你所有的军队给打木松，第二所送子，你也先把车去举里。今儿个提取满了的用途。
1: 你也让写下去，让个定价送给钱呢。我最近举个毛五百薪水钱，你个定价送给不起我去。现在你也他去前排提取马车了。十一马车去的。

0: 아로.
1: 야. 같이.
2: 어, 개 좀 좋아.
1: 마 봅시다. 마 봅시다. 계속 밀 동시야. 마 봅시다.
2: 어제 정말사. 정말사. 개 좀 좋아.
1: 뭐지? 제스트는 이. 네 저거 동시야. 쉐다. 김은 제스트가.
3: 머타니 아이. 나 쉐다.
1: 치니. 나서 치니고. 치니 줘야다 친구.
2: 랭가 체니르베. 랭가 체니르샤. 랭가 체니에 있는 나토자 교수롱도 교읍시 긴서 제메 거자요 아
1: 쇠링 그 세도
2: 니에 광내 주가르지 랍자니 이베 랍자니 이베 랍자니 이베
3: 뭐 되나야 교 랑마 교 야부 제슈
4: 취미 시도 시기 여러 봐 니 니 하나 이 어스 와 니
1: 니
3: 怎么？你给钱？啊！呀！啊！呀！哈哈哈！喂，两个菜你买吧，卡切比呢？ 엄마도 진짜 예쁘다.
5: 리샤.
3: 돈이 내리샤.
5: 내리샤.
2: 문에 잡숨도. 작자 이유 템버도와. 경고죠.
3: 장 접부터 게러. 승마 쏘았으라.
2: 가리 접부. 접부 그게.
3: 등기 먼저 갖고 올게.
2: 天朋友若约入我，我这是同去。上进心呐，上若约入我，什么这是亏些？日妹，你入若别来，日妹，你还公司同不去？
3: 是的，俺这边没的，若表有人困不得，提名上去年没的你，还欠俺真大把几多？上来把几大多？没事，可你给让了，我那学位也从那么去。
2: 同都没退休了呗？先我这。 니랑게 가 송겹 제 도매 최감 실림잡기 아 좀제 와 숑수 저제 역도 지만 안 요르 같이 했네 랑게 다주 제 도로 봐 삼르스탄데 드데스 주나 너 하기 없어 와
3: 니랑 랑 송겹 제 아마도 밀네 사이드 마리
2: 계지 트입 잡기 왜 뒹기 소정가 될 레소나 가시고 나 산주로 조유
3: 난리저도
2: 마당 달람 사저고 이 두기 제도 카스가니 용도 왜
3: 두리도 치
6: 카스고 왔다
7: 아 용고예 용고예 어지 아지 라네 가지요 클리치다
6: 지금 보자
7: 홍고 홍고 그들이 내 홍고 지금 말이 다 그러라고
3: 이제 라칸사 나 52이
7: 하코기 하코기 호주 바베 카바디 없지 쓰기 예주 장이 아자스 편지 봐 라데 고야 가르유 내지 하마고 가르유 내 나 지간지 씨
3: 되잖아
7: 가르고도 내 알러 아 되다 녀친아 주 함제 뉴유
3: 나래 차지 키유
7: 아 랑게 키유
3: 디코녀이 나도 되다 살마체나 내가 티슈 좀 말이
7: 나래 럴럴제 대야 요 마르베 랑녀 안녀 두서 겹사 빠쳐가 줘
3: 捏捏了，看别拿到这钱这个呗。
7: 大姐，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

0: 네, 지디 저리.
1: 세. 칼로와 제제 이리.
0: 제자. 등에 비게 다시 자지.
1: 조시.
2: 영아. 조시.
0: 보인다.
2: 조수수다. 조시.
0: 요. 가져봐.
3: 제자. 디야 수레야.
4: 디 수레. 뭐 저시다.
3: 지.
0: 뭐라? 네 더리 비게 하시리. 명리야 시이사. 현재 13 스페네 즉시.
4: 13?
0: 야메나 아자 스페나.
3: 아잖아 감사.
4: 터치디 빙가 임브리. 오늘이 기니 커미 잡으시도 와.
0: 가리. 니 잡으시도세.
4: 어.
0: 상께 니 커미 차상고 장 잡도세.
3: 아자. 더더가 전수유도 왜. 디콩 된다디 아자라 리아스야이. 아자라 유자 나도 세고 좀 미만이 쳐스. 아자가 님고서 뭐 시스탄트. 예민 하신스규. 자수다 가정 된다리.
4: 아자 감사. 예민 小丹斯语. 감사.
3: 장전다디 직자직라라 하르샤.
0: 그쪽아 셰유.
3: 격세총.
0: 아이미 과유.
3: 버게. 모두 엠가스 뉴자. 바키 슈치기. 모두 산단데 주다. 녀황 집 그제면도 아.
0: 알레 모두 뭐라 그러베. 다시 하러.

0: 머리도 쇼 윈도 커버 좀 두고 와. 아.
1: 하이. 하이. 그제다.
0: 어스도.
1: 범행의 뉴베 머리디 어스도게.
0: 어스도.
1: 녀켜서 어제 야고 체죠. 피시 차시다 이제 위게지. 더쇼 죽겠다. 주쇼 등기가 좀 격세다네 질겨라. 같이 숨 사실에 고마지.
2: 저하고 잘못 지내고.
0: 가르친해래. 아.
3: 저 아하게 에스림 백경론을 대놓으신 일이.
0: 아니. 용그룹에.

0: 다리 야구 다 토마스 와.
1: 다 토마스.
2: 처음부터 처음부터.
3: 라 제 게스 미도 와. 셰브레.
2: 다리 야구 다 토마스 와.
0: 장 라세디 야구 다 토마스 와.
3: 최상 영두 와.
4: 서서 다 제스 되다.
0: 나서 처음 미도 와.
3: 최상지. 아장 탐구. 니엘 랑게 비디오 시다.
0: 예.
3: 비디오 시다.
4: 뭐라? 칼로 유엔 감 탐구 선자. 칼로 유엔 공마시. 교현션 그제 제가 아.
0: 서서.
4: 서서. 서서. 저래. 이해 마신 이거 좋다.
5: 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
4: 你们都应该先说。等一下他不进人去。等一下他会好像进那么多。你们个擦大学校，说也就是的。谁也让笑。现在叫我妈谁，俺们都贵，俺们让妈去啊。让开个姐姐我们去。

0: rāngu mōtō tāngzē ōsdō. Lāngzē yī nē, chāmdhuwa. Kēsī nē, rāngu kūsūng jī gē, sūsō yībdō yāhu chē, mīsō yīla mēngwē bā chīkyū pāsia, tīlē tōk chē, sūsū lādā dā, lādā gī, chokwē dūnlā, ngomdō chē zāng, kā yā sī tē tēn chē, rāngu shūdō yamni, bīn chikir bēyā.
1: Rāngu tsū chī.
0: Yōng ā.
2: 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
3: 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咋的你 장자 로베 니그도
2: 저는 뭘 근데 저래
3: 레고다 루미 왕라 기랑교 관동 세바 저와 체니 망소 상마 대장아 체티 체토메 대기나다
2: 레스 관동 세바 관동 세바 망소 상마 체티 체토메 대기스나다 다시가 전에 시그리
4: 레고다
1: 양가 요리
4: 고다

0: 다양한 자가 기사
1: 자들레 돌도 주고
0: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 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된 지민도라
2: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0: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호아리 도 세감을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 딜의 링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 최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시차샤 도 세야 초코샤라
0: 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브디르다 실로레야 니메오거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레야 나쁘빵보 야부지요리
1: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0: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파르티 문지 야부지나로나
3: 타스 원조 톰레 창괴장 한리방 총강 꿈세팡 럼수 미주 삼비오 한리방 총강 링고 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4: 드링한 줄 로게바드 함디 아니 레바 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문에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5: Ты шапша живоды чик цветыш тару нанимандыгэ.
6: Я ушу шту гала.
5: Назэ?
6: Я ушу шту.
5: Чынык лэмбады тигудгэ.
6: Та ты хохома шу гала.
5: Ты логи баджу.

0: chik.
1: Lo yip ha chue ni do ni shu zhe zhu lu ji er xin bie pu mi du tong ti, sep tu chan bu yue bie, kin du di la kia to sim zhe nang mi gu. Ti wei bu li ki du ji yin bie, bu li ji gao tang, cui mi luk ba. Gia qie tang pe qie kang ki gang du kun rong, lian bu yue la, nang le nang du tang ji le qiang qiang tie du kun qi, ha jiang chan bu yue. Lo yip ha chue ji er xin bie pu mi du tong, ji du ka bar, lian wo ye wu ji, chu chu jik chu, chu chu ji.
2: Tiring anzu loge ba zhu lamdi, ane lemba ga zhe, jili na lo liya, bola mo la liya, kun zhu ne, ane nyongzo mo ne di kandere dosi, daga zhu.
3: Di shabsha zhu, o di jik tsu dosh dago na liya dhubi.
4: Gyo shushdu ba la.
3: Nase.
4: Yang shushdu.
3: Chino lemba di tigu dhubi.
4: Da di ha hong hasa ba la.
3: Di loge ba zhu lam, ane kira liya kuya yi.
4: Nase, nase.
3: 韩国的那剃秃了，保养是咋做？对对，韩国都广播界都咱们呀，羊毛秀都。那是。啊，台湾讲俺那都养个柴火当，举个清明呢，我那能当用啥子面都管。那是那两把的，给他剃秃的。还得把住啥子设备呢？那给他切个剃秃的嘞，不愿意给他。那是。那韩国的伢光咱俺们咋过？那西天的罗吉巴住的。我的给他个全部当个狼子，听他说，你给他俩贴个皮皮。
0: 지도 카버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5: 밀라 딱제 체네 밀내기 년가 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밀내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타 인통 천재 냠제기 밀라 지제 지비 지심 치고 비규인 밀라 딱제 체제 밀내기 내 대외네 신투라 큰충 경우 조니시 비징 비민탕 대외 정신기 밀내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 지덕 사도 되유진 계련 방된 주영아탕 미투 장세 무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계세 기란 미그접지 치바타 미 세범메 동와 미주 튜바 미 깜보 소기 내튜 유지 비진 비민탕 대외 정신기 밀내 중로 수리면제 심주 강라 펩타 모여라 카바타 송칸 낭리 편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샬람 파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추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추
6: 바과 스주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바베지기 내주 유지 유방 바부 장식하라 펴다 내 총가라 펴지 리브메바 최도다 배주능초 박제 륜중다 능수튼바 바부 세크 케바 소기 바베지기 내들라 유방 바부 장식하네 리브메바 최도다 배주능초 유방 바부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다 첼레미네 바베지기 내들카라 다큐치 유방 바부 장식하네 개용기 무지 참바시 임베 지난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니 소가라 비니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셰프슈 꾸니 피바 거수쇼
7: 유방 바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 칼라 총가도 비니 실제 냠리 낭제 월구단 고수 굴레미고
6: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로라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라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초 Hobj geba tang, na ju tuen ba, na gamba sogi, na gung debu mezi. Yue fang, na tang nawe sochu khan la pita. Nguyen du ki jik che le, rimi shib che da, nyam lin nang cho la, kunye la u jingu de la, nyen tse ki sui na le chwe we, di tang shi chi nye. Nawa nesu donwa tang, se chu lang ba, nawa uja jaba sogi, nawa debu mezi. Na tang nawe sochu khan la pita. Nguyen du ki jik che da, chi le ki lang zhe to ne, rimi shib che da, nyam lin nang cho la. Yue fang, na tang nawe sochu khan ki, nawa ngo ba tang, nawa zang si che ne, ke la. Deluki Nawashi Jingi. Yufa Nada Nawe Sochukani, Geyongi, Muji Tempushi. Tada Kawa Gibji, Chilegi Shabjutone, Kiki Nada Nawe Nedula, Dakun Jingi.
7: Yufa Nada Nawe Sochukangi, Detan Jisim Chikubi Yuin, Nada Nawe Nedukala, Tongadu Pim, Shibjin Yamlinanti, Gorgudan Gursu Gulimigu.
6: Hasesani, Hasutongi, Jingwanchu, Yangje Holam, Kabanja, Lewaki Guji, Tuji Sunga Jijige, Shizisani, Shizutongi, Sumtuzi, Tatigilam, Kabanja, Lewaki Guni, Gegu Nganga, Gugu Chu.

0: 上学的，我那天在隔壁有了，俺最末日打打，随手看广场的下下。
1: 弄不久的，
2: 弄得久要嘛的，年年在车子前边。
0: 日本。
1: 起来的。
0: 好嘞。
1: 你要讲，我这现在要打。
0: 日本。
1: 嗯，到时候啊。
0: 嗯。
1: 让给走过的我呢，还原这一嘛吧。
0: 你这边，年年老跟那路边。
1: 啊，这在那弄个街吧，我得转转去走路，让你我多个啊。
0: 还原个那么久的通的。俺那三男了，就不稀拉多，三不三个能些架子。
1: 弟弟一个就，
0: 我那就不行。你，他是一个你们的，对你的学个你们这里是不一。
1: 爹那个让俺们家一个人，我那对你有他个距离。你出发前都可以托我，老花钱给七个一个的，让个谁要当送啊？
0: 几个扛都有呀，几个扛都有。几个主播群主给米那有，地那没多嘛不有，地那我咋有？通道路拉开被车里车里有，哩哩哩哩哩哩哩哩哩哩哩哩哩哩哩哩哩哩哩。
3: 让妈舅，我来吃酒。
2: Listen，
3: 丫头。投了这个学，阿拉家人家。
4: 听你看的这玩意吧。
3: 勇啊，你看林兄，你妈跟你搞啥真牛鱼？热的擦过擦不住不？得做电视没那素质，今晚奶奶做点这药嘛是？
4: 全他的就这药嘛，大黄月。没事，我那年旁边，我你上次叫我订这一边了，没退钱要嘛事？提着让个听俺搞着的，明码我订这丢了，俺妈别当去。让个一些三不接三五月，今年通通这话预备啊！羡慕到年旁不大，赶紧必须忙订这这些也不羡慕死。
3: 明天要不啥事？没事，那他这点样子，生了个水生不是？我你俺是那卡车差不是？年旁不大，毕竟也差不两米多个，开始年生订那面了，让他钱是给二十呗。
4: 快听你生的这一位啊，从头让人搞不有三十。
3: 然个，替人吃当代几多大？等到泡沫水，免得打针对起这。
5: 哎
4: 哎，欧丽拉。
5: 哎，阿姐，大伯，老爷们。
4: 欧丽拉，老该要了不？到家啥子很冷啊？
5: 讲大几个月，阿姐，我告诉妈了呗。谢谢这个。
4: 最近一个谢谢不错。不过不是谢个床。
5: 用啊。
4: 不过恰动的。
5: 用啊。
4: 不过不让我这些年算算你别算清面。我的十一这我见面。
5: 啊。顶这跟这接不的，昨天牛牛到这样忙活钱上的呗。顶这一年过年刚回来呢，上街没让喇嘛他们来个接雨就嘛了吧。
4: 马瑞马瑞，阿姑，你顶这缺的钱没？你常过谢去。十一的，没让上下级直接，中秋呢你也同去。西镇那次，你忙过谢没？阿姑让个新个人。
5: 五十一头月没顶这账没多啊。
4: 你也他个让上去。钱上差不多掏不起牛买，他们得过过他个不当下，没让给来个七个月，俺们都电脑买死的，哼，但一年还好使，没让大把从下地带你们都带上去吃。
5: 就这几个月不是，现在姑姑过家节，让家过也可了。
4: 你也羡慕穷，你钱呢？你过年你们都请不同桌，困在前面做生意。
5: 啊嘞。
1: 诺勒西，诺勒西，关键难着。开始嘞，天天也个用不着；大瓦地矿，大瓦嘞也个用不着。参见内疚用不到，内裤也不用不着。关键难着，关键难着，哪个游戏？
5: 没见了，随便透过用过一道，见到了，就那个西头。
1: 昨晚开始要命，看老些地位。
5: 来。
1: 下蒙古地一个突破，什么等个哩？人家俺啥都就让牛个多呀。
5: 嘿，既然个经过嘛，这 랑샤디 계속 한 교시 쇠부 매자 꼰줄리 디나 용구 말아봐 제자 이치랑리야 쇠비
1: 디야 디르다 랑게 탄다 디네 보모 찾아봐서 침 터주고
5: 보모 찾아봐줘라 어 그네 진소라
6: 지달라
5: 롱보 가게 재만이 봐 아
6: 시다 마테리 티기나 만장 가르 차도 탈수 시비 차도라 시다
5: 탈수 살 베리샤
1: 라수인바
6: 아치 진달라 나 데리제 도치라스 주이 키랑게 나 와와 뭐 이케메 중에
1: 지 차차바르 수베 와와 임디 디크제 쳬브레 조아팅 주시다 민도 동가르 주베
6: 아치 키랑 딘제 수녀 요르베 인시에 화라

0: 康桑，俺是印第松公司前小学员，从小就支持学校员。康桑，晓得。多谢啦。哦，去啦，好久，这个回来有那边。嗯，啦。去啦，写了去呗。
1: 야매니엘샬라도스쳐나어 뭐가 나 저것도 오면도 터치 딩아레스 연결이 하신 전에 뭐사 심으시라 열다 어 지게 홀라 두균에 소소스 능이베 어 리리 디단체 두르바 밍르 디타베마도 디나로 초세 하신 요마리 심으시라 열이 자로시다 오늘 영어 오늘 뭐가 터치 지게 홀라 광로총에 간 전단체 시리 기라시다 오늘
0: 차고치모에냠테도가 오늘 리벨 어 손난디레 유브리 아헤헤 키라이 구송면조라 아 알로벤선자 치로레가 정우치 유브리 토네보다 겐신이시리샤 아 디링아데 용제 지게홀라라 시일레가 토르테메 치치가 용비 구부총 구부시라총 가인스는 예아자라 마리
1: 우시일라 뚜영아 당공일이시야. 당도 송예 야구도 레마리 디네 디자축도 모제 야구등기라 토년다 겐케부도 레가레 튜토리오기 칸당 아래 대비는 문에 역시라도 문에도
0: 문에 된제 공구도 게
1: 제 칸다 케세 진제 용구 여비는 니모라 남이야 라고 생비
0: 고셔 허제라 터셔나 나저 레가 대표나 봐 터지 쉬비
1: 디제 고바 키랑 터지 쉬야히
0: 키라는 신기 토년다 겐케베 로빈 디제 주장 퓨중기 구송 디제지 소중토지 타샤나 키나조 퓨미 구송에 송년기 저와도 뭐네 터세 여부자 가송바 어 송년 송년 야고 좀 되지 그래 응 첸첸 아치 자야 송년배 자야 송년배 시 수래 칼라 칼라 어 호주에 안주 공수 로빈 첸小燕
2: 아네 고셔 허제 감사 감사 감사 응 나 손샤를 진짜 쇼가 잡이 아네 고대를 키랑게 시일레가 토고비시라는 기사 고베 수고비중수도 어 아이 음 캐시니에 관련다 넣으면 고셔 공개 키랑게 시일레가 토고비는 기순기 왜 라면 좀 해 아 아자 무시네 야구도가 뭐네 야구도 니해 삼자 니엄마 배
0: 쟤는 생활 능인사디 생활 능인사디 쟤는 생활 능인사디 기랑게 우시일 삼자 되겠지요야. 좀 제가 이메 근지 준 지그지 배.
2: 규긴 마무시 하여. 저는 예 라라 규긴 셰. 당도 범디. 권도 님미도. 님은 가니에 좀만 혹시. 님도 쇼스 내 용기. 마요스 내 용기. 장쇼다. 롱는 그래 뭐지. 도도 니 해결라 자디 얘기. 니 당리 제 도서 뭐지.
0: 저제 니 섭시 기랑 제리 용기라. 고셔 호제. 第五十一个那个空道机，跟着谁？

0: Tanto, pomdi, kadu yu ne susu kunji ki tosa xa xe. Nga gyonjo che, lopsu kegi, ra xe da. Zongxia liya, gyonjo che nye da, lopsu kem nye duwe a.
1: Dus na ni yong duge, je ma ne kira le, zhonglin na ya da, gongja chwe o doya kari yu ne nga su nu yung kushbe, nye tunjo che che, kira ge su na.
0: Shudu gyab chogo orba.
1: Chori.
0: Chene gyonjo gongsi di, zende jim chungu o xe. Chene nga shudu gyagi. Rewaal gyonjo pomo de lopsu de le shungnu mangzi gya. Totam yao che. Rangyu rin pi ibda. Nungri ngui zi che. Yosan chene takai chiba. Yong duwe.
1: Yong a. Chinchang zhang kase re. Chwa chi du tab de yong ba.
0: Wei.
2: Si.
0: Chinchang zhang zhoy daski.
2: Mari, nye chinchang xia kase ori. Yao a yu. Tab de bu yong ma riba. Ya men di nye hou zhoy le yu gu che zho yong duwe. Hou zhoy ge lak do khaba kim du. 前年, 得了这小。 三生, 明天我念不是读。 念, 念后距离啊, 有无前话, 掏钱呢?
3: 天祖, 连个活现场送给, 前看了谁呢?
1: 用啊, 前送不送没, 这马头有。
0: 该来个是?
2: 该来个是啊?
0: 老师要不就也不说啊。
2: 我不知道用个钱。
0: 没了三不说送给。
2: 看来。
0: 미리 스타트 좀 놓치기. 그럼 더 대직 되다.
1: 또 중에
3: 어제
1: 새 호랑 초코디 레바겨요 말다.
3: 요 말이 미야오 여지라 준비 여지. 수수 상한다. 멍로 좀 간 수여리. 후다 받아 저리. 지금 란토자 남자기 빈주.
1: 你这我这下的可真轻松继续的啊你光没学的没得变着才给我读了得说特别有脏等等那么用的预备没吃的是因为没得等等俺妈是然后要没得做大官日系那次证明读原来买呢用买的变着才给要查呢也用过要买的然后这次继续
4: 강원에 좋아하신다 캠에 심셔베서 나 존지 봐.
3: 영아. 네 강슈르다.
0: 왜 자꾸 도와? 왜 추슈다?
2: 재미도. 베사스.
0: 수배사스
2: 나배사스
0: 제발
2: 나야 지도 못 깨봐 제주
0: 잘못 갖고 제주
2: 뭘 하리
0: 미스텐다 가르쳐도
2: 아하 잔디 미디어 나 오늘 이 균치 마소 두 균소와 나로 가르치고 매직 되다 렉스 미디어 당미 시민도 좋더라디 지금 근데 미도 되다 선도 룬중 시디 쇼딘지를 제주 숨기 치도 미 그제리야
0: 야르 그러셔래
2: 튼도디디아 튀균기 소의 근거를디아 냠크제민도 숙제다 숙니 큰지텔니에데나 구수아자리 닝제도
0: 저죠
2: 나레데노네 레솜시라도
0: 레솜시라도
2: 니 갑시스리
0: 라다 삼민도
2: 아 가르 삼민도스 니제니 야도
0: 니나르시오 장게 라키마시
2: 라키마르스 가스리아 페미사디 지구르다 콩고르슈스리 이란다 정말다 니야 아주 체구유 모라리샤
0: 하신 니나르시오 니나르시 장페토네시오 Rāl pūkdū mācīn bē tōni xiao. Rāl rōwā yō māshī.
2: Mōrā rī xiā.
0: Dāo māshī.
2: Jī tōng chōhā. Ngēr sī gēgī. Zem lī shī bō ngēr sī gēgī.
0: Yā rī xiā mdū.
1: Kēs bā lā gā yā xie bā gyōn jē ngū gō sūng gī. Rāng gā chēn lā kēcē gō sūm chā dō. Chī nī shū. Nē nā chī nī shū ngā kō hā lē ngā chō rē.
3: 你到外面让我人拿了我故意，现在我得做卡的机会面，你也羡慕嗦。我最怕有啥些群主打，加拉狂骂不是？我有大个了不？看那样人呢？我让你给，连忘记不这些。然后的，你尝试给别看对面的，变着才跟尝试嘛才能。俺我那困难最乌托个是吧？其实没几个。 Rālā, cībūtā, yāo shirā chē, yīnē bēnchū chāgīn yāo mēnū kīnchī chīgā.
4: 俺那台湾木屯钱没多，明年给俺用嘛是不？年年自动来了给俺们多呢，旁边自动台湾养。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궁 대부 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방 나다 나외 소주 한기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큐 지니 유방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네들 칼라 총가도 핀의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주 냥제 허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오지 군이 개구 강아 구구초
1: 허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디에 로 주제 권도아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지 사브르도아데 예 피데지 쓴다 니네데 니 나로데지 쓴다 데 벌 신념도아데 대신다 데 니네야 소도데지 쓴다

0: 하지 소. 내줄 하숭에.
1: 아. 계세라리야. 미간 두지나 제샤샤 룹스나. 장대비베.
0: 데 하스제.
1: 녀발하게 밀 두지단제. 다유시에 샴트치룹샤.
2: 샹비.
0: 하체나.
3: 레스니다 나고.
0: 제일 처럼 왔습니다.
1: 남자들 양도 갑시다. 그래서
4: 이제 접제 쇼.
5: 얘다.
6: 제일 셋고
5: 저기. 얘다. 레스 레스. 너무 나.
1: 남자들 오늘 해요.
3: 도저히 만나다. 보스리.
0: 가지소. 갔다 해도.
1: 나는 할 때 너무 이뻐 죽기. 让我们得做些对的。长官是不严格错了，鬼对没家的鬼，这速度是让些对的。他给官问女，你哪里去？你这么大速度去吃的？
0: 你的脸给鬼捂着，这么大速钱的要学嘛着呗？到时那某些人脑袋也要嘛着？
1: 统统嘛不是意思，你还能对有那啥？为着你把店家做到起我是怎么着？啥些人这会儿上不上不着？
0: 咱三代忙差不着。
7: 侯爵，把那个啥送恁去。
1: 嗯，看那个俺中没得。
7: 啊，今年上的秀，不论名门武戏差多，我随时都要当过。年上的学天学，学天学过，着打，着着。十一，你不进这马去，明天你连不要马的，你再送他个哩。着打。
8: 我那送，今晚没腿，你们来拿我的。
1: 来是来是。
8: 哦，呀，侯爵得晓得。你让我最喜欢，光远方所谓总是激动为了谁？
1: 阿里，
8: 第二部侯爵谁？
1: 激动为了康生。
7: 嘿嘿，小黄我呢，第二次跳不多啊。
1: 几个为了？他进来，他进来。

0: 다 나 가다 먹고 집샤
1: 어지 단단해 도구치디 좋아요 입지
0: 쟤는 팔레 도구치기 랑게 싱그이베 세홀라 디콘 토베 포토 사큐 정민도 땡은 예표진을 따니 소아시 잔뜨다 뜨다 표진 나고 지체알 해포녀 로교 로아 루미스 치자 참새 뎀비스도 타치디 저게 대베게비시 되샤
2: 진도 걸어
3: 쇼부들리
2: 쇼부들리

0: 구조키
1: 그셔 띵아제 사가기 계주 된베 보스도 샤죽이 무지 테린 광자제 지리아 쉽게 굽지고 굿다 자러지 쓰는 게라
0: 지 어그사디 맞아 유린 보스톤리아 초와케제 대사 테린 띵아미 심블로기 당연 앞뒤 껴다 뒤봐
2: 레슨
0: 라이온베
3: 야채 你没过来养拉嘎巴姐 所以两个是不是?
0: 我你给制度店为你们的陈思起来的 小叔啊
4: No
3: 我你了我你用皮你用呗嗨你让我这些我给你捏床膜远远打小红旗婆兄弟替这个人做卡拉大捏给海心是
5: 언니는 칼라던지 맵자. 사진 니 이름이 누구?
0: 마리, 진짜 마리, 마리. 사진 투입했다.
2: 레스
0: 미리 처음 중에. 생마사로 홍으로 와. 小轩, 하신 예민을 하신 쓰기. 대수다. 가족 된다리. 키니 가르산데도. 칼라세베.
6: 칼라세차 세대인 그래.
3: 나는 좀 다시 해서지. 내 룸이들 도대체 도회시다기기. 멋있는 룸이 상무시고 삼주. 제대 잘못 충전해야 채도. 예, 나래 처음님마다 취미.
0: 영아. 네 탄다 사야도 생각이. 키닐 탄도 퇴부 가르고 그리나.
6: 랑게시 구대이. 쉽쉬 봐. 무슨 가는 가서.
2: 예, 디가자.
0: 창고 시에는 예.
2: 가서 살아지다. 기다리기. 접시에 두고니.
6: 차수게.
2: 알아.
6: 네가 부터 연마 주비. 네가 봤던 거지. 돈도 벌었던 게 샤주 임시고.
7: 아니야, 네 엄마 사고유.
3: 어. 키니가 나 좀 치시 제시라. 네가 쇼 그런 거 아스.
0: 고. 고유.
2: 레세.
3: 让他都退回去啊
0: 我那前的人工你们无所谓 前上广大名字是个人 我们请莎莎带带你
3: 你听你说我上岸的看了我那心不多啊
8: 前前两个上岸的看这是你家
3: 查到你是最前面 Nyamijige kaladanya chungsun sawo samdeyu. Tari dagda, gado ya huji gebs.
7: Haishin ra ngune longda gyusha. Mingli ya longda gyubya haishin stana dagda ri.
3: Saya kura goko ma tepje. Shabda shinda.
6: Shabda yinda. Gibshu.
0: Yama, gibshu diwa.
6: Yaja.
0: Zi jemshu mari.
3: Shibudu.
7: Chenjian di so a.
6: O.
0: 你 춘는 배로 가지. 키라스께서.
3: 됐다. 뒤랑가가
6: 왜냐면지.
3: 얘 잠시고. 오늘 심심하다도.
0: 제마.
6: 심심도 빠르시게 이.
7: 같이요.
3: 아이야. 그 좀 좀 마셔니 용도에.
6: 시험이요.
0: 제마. 만주 적스디 그제스 때부터.
3: 어, 또스고 아. 여다체.
0: 영화 장가래가스.
6: 오늘 심심했어요. 아. 샤먼 곳이라 루샤. 좋아요시도.
3: 어, 감사. 견던배 직동계계 개축에 뵙자.
6: 나라 지마든 더 어디 사용 저이나.
7: 심마소.
6: 지마든 더 사야 저는 진짜 갈 아. 오늘 심심했죠.
7: 심심도.
0: 아, 어디. 창고시에 있는 아이 상한 총이 신이. 어, 가랑 수집을 선자. 네 대는 권도 쇼다. 란데아. 지금까지 제일 용구르베.
3: 요샤나. 고딤 관계 정문나스. 예키니 셰오 캬사서 아. 이게 대통제 겸 살로마다.
6: 겸에 대통제 겸에 다가라 서이. 겸치 겸치네 겸도.
7: 다가리.
6: 나피네 도스루다. 냐선웨디. 너신도 도스체.
7: 망서 아.
6: 你这个洗不了啊
3: 洗不懂啊
7: 你还没有洗不了心吧
0: 다들이 오늘 행사 최송아. 오늘 전 치료용도 개별 하나 당구리. 도시 제마이다. 제마니 당.
3: 다윤샤 점점 마시. 장 오늘 학생들이나 네 제마 룸은 상무치용. 대도 갈라동아.
0: 말이 전지. 네 대는 나란히 주고 클래스 가시네 야구도 봐.
3: 인지 세븐 전시요 아유.
0: 말이 장게 마시네 네 세븐 신규. 당당아 소나 매디 균대리. 이내 네 전에 디미니 투다 소장. 미지 소나 유배시고 전다 체크 주부리.
3: 란데 저지 부 계속 도와.
0: 체크 세네 용차 유초. 장게 아 소나 지 매븐 의. 심어동아 하등 말이.
3: 나란히 삼다나 걸치부 대문도.
0: 최상 편주 커서 빙그르마. 디딜레라 말다.
3: 제마토요.
0: 생이 손이 용도게. 그리도라. 진짜 타고 찜으시. 어, 니네 혈안이. 찍을래.
3: 마셔나. 니 칼도 셔지메. 제대 니 칼도 마셔비나. 거전 추민도. 뒤에 전에 야구도. 미디. 너니 팔려 여야 매트 싱그지.
5: 생경원에 셔셔베.
4: 셔셔비.
5: 前天 要求 全部的，先参我开讲过用过的。
1: 阿丽， 让阿丽讲我多话，是吧？ 俺也不明白大姐看了等于没得。
0: 电线坏了呗， 明初东站你们什么打算啊？ 跑不及个，给不及连着送等的地图能看出来啊？
4: 偷偷进去打车的话。
1: 上个谢大姐呢？ 等到主播了呗。
0: 夜店等到的还那么主播？ 一年他的俺都三主意， 第二三十多个。
1: 破门之中来在哪了？破门在哪去丢？破军中小事。让老爹不去，全大地啊，让给民队学过的事。用啊！
4: 你给，让地基操学。
1: 叫我去，我来。喂，海星大前姐是我的话。
4: 啊！海星给他等俺搞完了姐，前姐没不成想，过年是我多事。
3: 진짜 말이
4: 장게 한신게 관리단 없을랍다. 다시 해매 쉬인다.
5: 고정아.
1: 돈도 채널지 같이. 젠젠게 한신 정규토네 치주게 무슨 것이. 이내 한신게 탑슈든들 기호하죠 봐. 강에 그 세트네 뒤지게 배준 채식지.
5: 한신게 고추티 매줘.
1: 한신든 다른 주도 정 말이. 海城安街边南站的，当我做新内站时，想过模特的咋查不着的？后续，老大去西的，让给过去。类似，我打包上喊你们到街边那干用个生病，干是那个你给邻居谁切土是吧？啊，赛后了，现在俺个是都能把头前那一年定年切土做嘛事？让给切土我们都是，今年我们这边，听我呢，周边南站店做，春秋下大事，得来南站切些面吧。 哎，真是，哼哼，是，嘿嘿，这卡里没亏的，要不咱们弄得下去，我有所缺的劳务都。
8: 下面呢，提领俺老师给大家参详的，拍起照了，我做不着。
1: 你还是来，俺我没事了呗。
8: 你这是什么？
1: 你我这马上不对，老对不起，俺ATM有新个月呗。ATM是啥玩意儿啊？
8: 可把月。
1: 出来些不呗？嘿嘿嘿，一旦，叫俺个总务前女友嘛的，一旦，可对下去别不着。
8: 下去别也没。
1: 是，可这边呢，也可把行。

0: 저 어디 제 마시다.
1: 나도 튕아스 덩민도.
2: 미즈 타다 게르기 구송 디제 쉬샤. 나란조 카르시네 튜닝스케 요마리. 신송에. 제그 셔시 맵 속이. 마시네 수랑 저저리. 나다 디디 제모고.
0: 종이 비자 타니 부르다.
1: 타다 제라 고셈 심슈도. 가상 튕아디 가게 제모도 봤소스.
0: 타도도 더 벌리 심슈. 야메너 랑조 튕아디. 닐 아제야다.
2: 타다 최초 가제르도. 닐름다 사브르비야.
3: 팅아제비 갸제리.
2: 미시야디. 정규 렘부 고르다. 튼도 레그맨 하바게마요.
0: 마리자. 알히티 워르베.
4: 타그르.
5: 야야야 교진다 교진다 소리게 모제나 루제 에굴게가 좋아 야오제 떠아 인다 인다 인다 겨블로 소리게 도스네 샤오장 랑게 비굴게가 좋아
2: 영아
6: 수인바
7: 아제 장 랑키란 찰레 나신 예고추
6: 아
7: 예고추
6: 요
2: 감사
7: 감사
2: 키랑 죽지
7: 터지 侯爵，队长是吧？
5: 잘라그래.
7: 육진스도.
5: 네 육진. 잘라그래서도.
7: 하고만지요.
5: 네 뉴베 전남도 인기리. 아자장라.
6: 오.
5: 네 결혼 뉴베 전남 사업들이야.
6: 뉴베.
5: 응.
7: 네 하죠.
6: 그때 뉴바.
5: 네 루송다. 강배샤 감투바. 불니다 뉴베 전남부터.
6: 就算马学的，可是刚被下岗片，四叔住不开不了，我出来没事的牛姐，牛开不了，老婆太有啊，难
7: 得
6: 民多，没事的，我，局长了，局长，你是，局长，他先听见，你那自己软路下。
5: 我自己过去，你让他弄没着。我再让他，谁弄我这？谁弄我这？修的修的，谁弄我这？让个所长上吧啊！这个警察，叫我们这得用的，要紧。不是，阿家长了，来，谁弄的？这警察叫我们用的。他都让巴里斯达多。巴里克的，喂。
7: 生命的巴里克结束，我当这些球的。
6: 叫我们给洗手。
7: 切不去的，
5: 我不，切，这么念不了。看啥？哦，听你说些个。头孙叔，
2: 我有种观念，就猜着，凶巧成这个难念么就？我去，狱警俺都做么的些？做么的些噻？你做么说多少有点呗？狱警俺就干了，俺就公司名誉有点不利。 이네 슈르다다다딕 매장 저슈시 토야민도 키니가 싱마리 테샤 차와이토라 욕진게 낙도 주문조니에도 테샤 미카지게 주민 삼을 깨던기 심리디유나 레액션다 시네 디그르바
7: 공무수 대치시다 욕진게 니미디 피난주 공시 미지베
2: 주자
8: 오
2: 대슈다 키니디다 미디르베 디구디랑가 저담시고 유장
7: 有阵地，人家也呗。哦，
5: 你要真算，有阵地人家也不赢。这学期这里去读，这学期肯定阶段也没多。有阵俺这也打打的也没多，要么是现在有阵地肯定过不了上去。人是明的对，没这个下面着。你要打上上去，没个些个过日子怎么着？有阵我真对这个没病着，现在你没上来上去也不赢。可是你做哪多？
2: 前面都前面都，住在那两下脚，啊，起码三六七。
0: 키라니르뇨르테브세스 니에로고치고야카르윈나 고민도
7: 토제나 구디키란다 저와 슈긴다
0: 영아 저 다리이너 닝네 야오르상스 디에주 디이너 니에코 니에코 누마르 승구입자 쿨치르 구송시도 알림브르베아 미디웅 교환드리키노 바용우제 르바야 저 하우자
2: 왕주코 시구야 요르베
0: 카레 왕코 시에브르베

0: 对的，让来不去了。我，俺屋内没。俺哪里去打米的？
1: 今天去哪里不去了吧？
2: 接到了，刚才家也要着呗。
1: 可是呢，就是洗洗总归要的。
0: 是呗。对的，卡上俺用的，拆个来接我们都。他的地里去，要我穷，光一口吃一下。宁静不多个。宁静不多，
2: 俺家长了谁家去？
0: 谁买的？
2: 让俺娘大姐独乐过那两不去了去。
0: 是。
2: 爷爷是我跟他弟弟去对的，你两不去。
0: 对的，宁静不多个。
1: 宁静不多，也去了去，我们也去过去玩了没多。
2: 卡桑，看这个来接我们都，他这地里忙个家东啊，要个在。
1: 这就张了，开药嘛是，让老朱不是上去。过年让八姐没读。
0: 啊，
2: 少姐读，俺姐读。
0: 可怕多。
2: 哪没着？俺姐不走了。
1: 哪没？卡桑让我让读你没得着。
0: 미과도
2: 과도
1: 원디지 빨리 깨무줘 줘
0: 가지소
2: 어제 저거 얘하러 안 듣고
3: 소리스 저주 유명 수위봐 저도 왜 가르치게 해봐 랑부자 해주셔
0: 장주여
3: 아자라 가르치고
0: 수 바로 뛰어
1: 아치장라
3: 랑부자 해주셔 화중해 동서 랑부시 껴다
0: 슈다
3: 랑부자 다 아르시 아르시 랑부자
1: 계주는 여제 슈다 랑부자 왜
3: 랑부자 얼어봐 계속성과 나 루자 얘기 위배
0: 我也是，
3: 我这也。把你们接不出去呗，前两年接不出，接送领出个接送国家没接受。
0: 他多接不？
3: 接不？接不？
1: 你让他去做一打，把你给他参不学。
3: 让了许多好多，你都明白啊？接不？接不？他下雨，这年接不？穷年接不？俺许的，你懂了许的。
2: 走了，铁头，
3: 许大些。

0: 장기 빠르지수 고지 예니 가르치지요 아 된다지 죽 지브리 니 장시 죽 지브리
1: 파제 되면 누가 무효가였거든
2: 댕어 니랑 로고치기 다랑게 안 로고치래 버다 머시랑게 안 중보세금이 도대 니랑 진보세금이 진보
1: 도시 장기 호주의 가방장 안 보시다 예고 토스같이 권래 매주시 당고 빠르랑 고쳐 니네랑게 괴바바고 얘 되다 죽고 얘 살러 댐시 나한테 가방장도 쇼는 뒤에봐 근데 저거 매랑게 싱그리
2: 너니니그 저와디 괴바바의 신비너 나 누그래 야는 잘 누그래 아 대주제 제가 가서 잡사 아치시 치요 다리 아치 니 치르샤
3: 야정무치
2: 대주제 제가 가서 잡사 아치시 치요 다리 아치 니 치르샤 제마레
4: 나탄도 딜레 로충지
2: 요나 개장생도
4: 니 로르시 쏘바
3: 개량 증증 증초리
2: 생이 쇼가 최소 죽실어 와미랑고 배주매매 더가 님부대 인다 뭐 손도 저쳐 마요
3: 머지는 교례 사오래

0: 土战里了，老五，我再加一杯。没，我大鹏才加着你。啊嘞，八卦的也我是多啊。谢谢。梁玉梅，学的。土战里了，奥迪，迪卡斯。梁玉梅，学的。天上唱过雪呢，我大鹏的，给这烟火气我身边。啊嘞。
1: 云南的出路呢？水果的昆明当前芒果区下，我那要开车吧，下下那里。大鹏的十一楼夹片给我们用过嘛是吧？开上给送呢。嗯，人，开车呢？我这车我了吧？老舅舅在的农村嘛，小快了。
0: 是是是。
1: 老五，多谢，你大鹏多久呢？养活这些小我。
0: 来，
1: 养得乖，小我都有。
0: 谢谢，可累得了。
1: 有。
2: 용시다.
3: 저기 저요 보여 말이 승이
2: 승이 좀 무슨 서리 바리
3: 서리 바리
2: 또아
3: 네
2: 니야스 고스
3: 버텀스가
2: 교개 좋아 줘
3: 용아 용아

0: 오글라 키란 쉬우다 교 오글라 첩 쉬우다
1: 주 데임 두게 오글라 첩 쉬우다 오글라 나 따펑 가로 쉬 메이 까메 카리네 카토 쏜다 大鹏，你搞不起救人无情咋？听他可怜的阿生嘛是？
2: 救人无情是？
0: 欧拉，下楼去呗。
1: 阿七，啥事啊？耳朵？欧拉，去让他这代表者，卡尔松队员们热心的有啦，去让托斯姆来送些土给。热的，捏着娃听他的，去让个俺女穿的光不鞋的。키랑 보면 시에 바차샤나 페지 나 수세리 슬라위기리 이네 녀 키랑 시에죠 나 수세메 따펑은 니 가로직두 쿠니 카체 사샤
2: 카체 사브리
1: 마세 녀 신세러 쿠니 카체야 교긴 소디 키랑 보면 저와 사차지 시위아 두주민두사 탄도 따펑 과디 수소 갑치 녀시다 님도 심녀 치과리 디 녀 체도 봐 我大鹏是用了一日记忆，你问着暑期结账，大鹏咱们就明码归同不是？欧拉，那去让个钱呢？我宿舍热度个。
2: 大鹏，莫让个写到我那里边。
1: 卡着的。
2: 俺来让妈学的。大鹏让了钱我，让个卡斯卡拉十一岁就结。卡罗现在才不是呀，就这卡里吧。
0: 欧拉，你来没？你和我顶这来没？
2: 现在谈不到钱了，顶这些人出战力了，就我人民多啊。
0: 欧拉，你那介绍你我那来没？
2: 现在得比啊，人家冷山卡巴一接，工资扩大拿下四楼，宿舍三三九年的三十多块。
0: 欧拉，顶这楼我也要了呗。
2: 要的。朱大鹏，没些钱呐，天天在阳间上了光大楼，十一楼看着马戏似的最远。一年生命来点不及了，让给苏三三，谁也来给不起顶这给不起啊！让顶这太闲人了，年婆婆每年还要钱呢，年开领哪里？
0: 欧拉，俺大十一这娃检查，检查俺那女婆来这娃还给要么的？既然顶这训练没那俺做哪了配件？俺提起平心思看呢，年还落送钱不得这捐的，既然给钱差不多哎。头头，
2: 呀，
0: 年红嫂还的意思这些给不来啊？
1: 欧拉，你来给咱添哪些？俺大鹏的一起有。
2: 我这就免不起让你呢。
0: 吴天一，你拿了五十票呀的，十一了我是这边的。人家出门生不起，一头买被明头那路着钱多。我你你老是给别个掏单卡的啊，缺惨了。
1: 不能这么多个。
2: 妈的，你不能嘛这几个没？我有这车就咱们一。
1: 那那这些，爸爸提这几个，不嘛老是也卡了点多些。你俺是来让了，得打他人气了嘛这边。
2: 啥？
1: 阿哥，你人家进了不赢，我在哪能出手？他多么气呢？你都把开发点赢，
2: 钱不钱不听你赢呢？
0: 啊，都吃瓜去。
1: 阿婆，瓜点也有的，那臭麻子也用的个。
0: 吴天一，
1: 阿婆，
0: 阿婆，阿婆，有不起你来我了，害怕有的。
1: 用啊，
0: 阿婆。阿姑，喂，阿姑。

0: 모랑 바바 개체 맵쇼. 심마당에 니 셉셰 통마지.
1: 제선체. 땡기랑 게 개체 망도 좀 하시네 용유. 가야 도야미도.
0: 더동 아시아지. 녀랑 셰메다. 나타니 가비치디 랑가 카체사스도.
1: 카체사.
0: 전시 일 갑자기 오자 가시가.
1: 겸메.

0: ཁང་གོ་དེ་ན་ཐི་ཐུབ་ལ་བོ་ཤི་རྟོ་ཨ་ཁ་གོ་དེ་ཁོམ་པ་ཅེ་དེ་ཟམ་པ་ཡ་ཡང་མོ་ཤི་ཨོ་དོ་ལ་སེ་ཨ་ཨ་དེ་བ་ཅང་ང་ནང་དོ་ཡ་གཅ་བ་དང་ཅུག་ལ་ཅིམ་ན་ངོ་ནེ་ནང་དང་ཡོང་སེ་རེ་མེན་དོ་བ་ལ་ད་ཅན་ན་ལེན་བ་དེ་ཁང་ཐི་བུ་དོ་བ་ཨ་རེ་པ་དོ་སྟ་ཅིག་སེ་བེ་ནི་ད་ཁང་ཅེ་ཐི་བུ་དོ་ལ་ཕུ་ཡ་ཡིན་
1: 지도 카바르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2: 로게 파츠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베 푸미 디통티 습토 참부여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 낭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 지가와 탕 쳔미록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숑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티 켄치 하장 참부여 로게 파츠 지 알싱베 푸미 디통
3: 지도 카발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4: 아카존 가시가 좀세
5: 좀더 비우니 다 뜸바다
6: 이제 니마 세샤
7: 중고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때모 시로나
8: 기랑 쯩이 들이 신네 아니나 초 시바랑장 레워게 구치 추 레워지 지 지지지
9: 야미 김베 너군 대부 메바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됨바 고나 구유콜 럽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과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10: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야미 고르타 너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Gyurim yong la shibshu yu bie, shibshu bui chi la, gen lin yu. Kabarang chan, le wo ye gu jik, chu sum gu gu, gu chu sum. San ye, la san yang chen lam, fu kang mian kang ki, ne du bu sar bie ka zhu, qing bi tang. Na nye di tang di ne, shi ge zi lu mu cie di kui ka zhu, qing bi tang na nye me zhe cong kang, lo go chong gir ni tong qu, guan bu lam, lo go lup chung tang bui ka zhu, qing bi tang na nye me zhe cong kang.
12: Da yang zha a ki sa,
13: zha di le dur dur zhu bui.
12: Zha ga di si ski ba ke yo ma re. 然后我老亲戚的妈的韩立方的白居单吧爹哪里就是做呢人中的面子人车站站的卷起面都拉站哪不也不去吃鱼所以这门有了白居韩立方白居单的这个人都是干不就站起婆婆单所以这门有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单而你就是单呢所以也不是人给这样我是恰恰都是也做口下了你让了白居单呀的
14: 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记录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记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
15: 韩立方的，我那也要多。
16: 韩立方跟踪点给，阿们那个班的，工资也不是那热闹。
17: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龙说，每周三遍我韩立方从康，林国下南去，杰克布洛车开去韩立方从康。
18: 那我文呢？再不明白吗？刚才去，那我说出来了吗？那文呢？再明白了，其他去，那文吧，那武吧，再不明白说给退休娘子能中前面。那位你对他去结果子，真说谈了撇他。那我文吧，那武这吧，能做到我，这出来吧。那位你在做月子，真说谈，那位对他定了撇他。我若说这看给，再就把做我今年他上个些制度原因。
19: 给个别人不当官，那位欺君免去越切嘞，存在养了托不灭的垃圾给其他人都用这七八嘞，特别是他的名字贵呢，人民托当街当十片钱哩，大壮提醒人民托骗局前去，这首堂给用给冲击杰拉子们预备，目击那位地堂的呢，骗女人别过年，那位年度拉出奇迹，不你给那位地堂三万元。三年，他是冲击林国下郎爬过从中给一张，可望着，两个月估计出几个啊，俺你出。 三年，他是中级林国下郎爬过从中给一张，可望着两个月估计出几个啊，俺你出。

0: 내초의 뒤지 저블린 양진의 뒤비 문딘 카토 양차비 하세 뒤리 기자 신의 누강 변종 예라 누강 뒤비 확장 고르 통조로 예동대 뒤에 변종의 양도 뒤지 토비 피해 제조 불규 중국 신의 누강 변종 예라 누강
1: 巴拉不过面的是个月。请求马来马拉啊。这边面的是个月。看着你们卡巴东大，你不得参详。中国古镇街卡巴东大啥吧？哎，卡巴东大，天外我啥的些。真书堂，年纪性别基本结构。真书堂呢，必须有。从你用的年年才有工作，你从俺都骗面。你们骗住他，年年才打工接受呗。年年才有工作，托俺哪弄？年年才给年头给，哦，进屋没得话他，养路没得话，年岁也不没提拔上来，级别差弄大，老不中了，兄弟提拔了噻，没能给。

0: 내게 뉴제 마로 좋다. 연구주 레베 착전에 혹배 내가 포로 줬어. 내년 체유나 전수 탄을 피다. 개용기 무지 총다 총가 인비 연속주. 서윤원수 나고 대로 침배 토나토라 업 징우 대외디 전수 탄기 샘상기 청와 중내 꿀라 대탄치 유주 탄 미주 나주 샹람소 주터 마웨 총강도 핍니 리밍안 배주 전화 쳐라 단동 바이어 바이유산 진수 탄 중매 금주직 내줘 미장라 채취 유배 원라 림나 원라 유주인
1: 유주 탐지기 예 총강도 핍니 루주 탄 리밍안 렘바 탄 배주 낭초
0: 산에 하수종기 링고 샬람 파고 송종기 이담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 응응아 안이추
2: 공고 잡디 오늘 현나 면적의 비율이 약도가 이 주제 약 50도 양고 야 주주디나 엿대고 영고 대당 좋아해 홍고디 과부 침을 송자 강반도 찌그탕 강배에서 다 재미나 좋게 괜찮도가
3: 박과 스주 랑바탕 세크 개발 속기 박배리기 내주 유지 유방 바쁘 장식하는 편당 내 총괄한 편지 일부 매바 최대당 배주 낭초 박제 륜중당 능수전바 바쁘 세계 개발 속기 박배리기 내둘라 유방 바쁘 장식하는 일부 매바 최대당 배주 낭초 유방 바쁘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민의 박배리기 내둘카라 다큐지 유방 바쁘 장식하는 개용기 무지 참부식 임배 지난라 박배리기 내둘 유지 내 총괄한 편에 루트 낭초라 이미 최주당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섭슈 꾸니 피바 거수쇼
4: 유방 바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듀카라 총가도 피네 십제 냠린낭지 월구당 고수 굴림이글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2: 동고 쩌던 하르스나 강바 군바다가 강바 대부유가 달래 막아봐 문나 마셔봐 동고 대당 소외 견고 흥부디 그랑 토루 대부채 쓰이나시
5: 다 표현이네 동고 다 견고 흥부디 표현에 야구 쉽지도 동고 다 견고 흥부디 견고 그 대당을 숨겨 토우도 봐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크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호용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수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에 주람 털와 신비에 키르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Kesi kirang kensu lekun tang jizuo pendi lekun lobja menkang kile chije zhugi seci chongri tang chongri qingmu suo zuone kuigong tang lekun di ledun ba yinci ninda niba tu di tang dakje qigui Kesi cawa geba tang lo geba lu shu meba migu nawa suo ge neda yuci tudo du menju qigui 康边南的库油啦年达几公顷的龙库洞切吧即便直切汤只顾了脏的土皮也不切吧即便库空的库油脏的滚空切吧做那库空所滚一个楼主直切汤只顾直角切吧米给给确定了土囊切吧喝这个吧落给个脏说看老白出门看了给个 로숨 옌키 응원고 컵겹 메베 잼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원고 컵겹 교루 꾸유마 치구 탁바르투 겐군추 정군왕 규림 용기 응원고 컵겹 바탕 권내 탈웨 맨컵 겹구 랑을 국송라 숙겹구 랑세니가 펜라 디탕 용투

0: 가져올 가시가 좋으세요.
1: 송대 비운이 다 쓰임받다.
2: 이제 이마세요.
3: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쯔니 들이 신네 안이 나초. 시바랑장 레오 기구지 초 레오 기지 기기기.
5: 나왕 왜네 세부 무크나 강가지. 나와 서주 라마. 나 우네 세미지나 지다지. 나 원바 나 우르바 대부메바 소기 투슈 냠지 능중 치메 나외 내뒤 탁주 제고지 전수 당라 피다 나와 원바 나 우르바 능수동 너초랑바 나외 니제 소유지 전수 당 나외 디당 디내라 피다 무일로 소제 켄게 제주바 조우지네 파상게 셰주주비네 개가비르부터 나외 치주 면주 요체레 현재 야라 토고미데 와제게 지난 년도 뇽지 치발레 덥시사
6: 당도 민주국이나 리미통 당제당 10제천리 당정 지신 리미통 배주 체조
5: 제주당 개용기 총기 갤락성 유비 문지 나외 대당디니 편유전별 권에 나외 내두 라수지지 분위기 나외 대당 세월 중이
7: 사내 하수종기 링고샬람 파고총종기 이장 가방자 레고제 구지 주지응아 안니추 사내 하수종기 링고샬람 파고총종기 이장 가방자 레고제 구지 주지응아 안니추
8: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건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불도와 대 티를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도 직신다 대 별을 생애면도와 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직신다
9: 그때 난 소외 한국이 진짜
10: 야 민기비 너 공 대부 매부다 너 공 가봐 너 주 약수 된봐 고나 고유콜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갸미 고베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1: 균통 야메니 리탕 铁外人心气也没捏了偏不远
8: 흥고 쩌다 가르스나 강바 고마다가
12: 상부 대부유 봐 달래 막아 봐 문나 마셔 봐 흥고 대당 소외 장고 흥고디 그랑 토로 대부체 시나시
13: 다피년 인나 흥고 당젠 그 흥고디 표현에 야무 쉽지도 흥고 당젠 그 흥고디 견고 그 대당을 송겨 투고도 와
14: 바과 스주 랑바탕 세계 개발 속기 박베리기 내주 유지 유방 박부 장식하는 편다. 내 총괄한 편지 일부 몇바 최대당 배주 능초. 박제 륜중당 능수 등바 박부 세계 개발 속기 박베리기 내주라 유방 박부 장식하는 일부 몇바 최대당 배주 능초. 유방 박부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 민의 박베리기 내주하라 다경지. 유방 박부 장식하는 개용기 무지 참바시 인배. 계란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내 총괄한 편에 루트 능초라. 이미 체조다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락제당 학상기 섭슈 꾸니 피바 거수쇼
15: 유방 바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곱이 규인 박베리기 내듀카라 총가도피는 십제 냠리양 낭지 월구당 고수 구리미굴
14: 하세산의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의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지 구니 개구 앙아 구구추

出葬在旧年就端盘，全部人们各自前往这么忙不活久，出葬在来往年就端盘。三月了这么忙不活的人心难听久，出葬在今年女生一盘。看人们前这么忙不活的人心难听久，出葬在来往七年就端盘。想了，天天从他窗帘看见的那么些我们都是热闹。 모퇴는 게나 총 키를 가지기 넘치고 들어나. 조도 조명지 관계로도 쇼이. 선인이 편도 시비에 채 죽지. 레슬라버 레조다 가르메시 중추 초롱 최친 군거 조도지 투다 남지 아주 타진 코로 치주 롱진 코마 채무탕 샬로타 롱노 규도 청롱당 노창탕 창샤로 쿠도 카자르 콜시 쿠샤 스마 힌게 남시 모두 슈차를

0: 차사릭
1: 예야 푹삼 고르셋 다 보면 고르셋입니다 오래 좀이 로니에 근데 준도 야 가져서
2: 장기 전에 같이 해봐 푹삼어도 보면 고르셋에서도 좀이 보면 맞으베야
1: 티트 정말 아래 로니에 드니 맞아 체어론 체장 심구 최고 주래 말해 머신에 양아 킵산사 오르브
2: 시 니에디에는 장성 주디 주고 아니 생기
1: 말해 나 전천서 믿은 데 말다 나 총입 열어봐 로디없이 니에 범죄 등달 맞춰 지금 말다
2: 딘제 임시어시
1: 야야 인다 어 거들라 균일 업조 레스기 뭐라 믿은 데 어라
2: 여고 여시 니에 업조 창문 여고 여시 가제소
1: 거들라 시에 태양 군일에 딩유 여시
2: 레베 알레
1: 莫拉达谢天阳你妈你就肯这有没年薪没一年他的谢天阳可把有没上个三岁行是吧爹找不着钱啊莫让搞肉了呗是要弄的要弄的去搞出过来普三国是意思都上个朋友国是有吗是吧俺给出去没这天就是三部情面呗搞得对没呗是对不有用啊去做成就落地不起你给这三部提出等给你的嗯嘿嘿嘿对不起
3: 阿妈，我老用味道。先生，三姐，你给我来个预备。
1: 两面。
3: 钱能俺娘们都阿家拉咋抓啊？还给俺老我这钱我送给。
1: 也俺老我这钱，他又下了。阿姐，让老孙子约差不多，
3: 亲戚老女婿约差不多的，俺这些干老我这男人别。阿姐，爷爷，让个老醉了，你让是他给差不多。阿姐，这，昨夜看你们都。 疼痛我这钱呢？卡上我这钱叫的是他，俺都看那主体是嘛？自古晓得，自古晓得，我啥人过眼过，抢是给人一百面吧？
4: 抢是耶。嗯，俺家老忙大，就叫做这事。
3: 啥热气？他个是，这叫天冷，忙大去咋？不过你们给冷能行，咱们辛苦嘛的，是单位那生活是吧？人嘛来去叫。
4: 大个嘞。生意人过去最中意吧？俺娘们都照顾他。俺做咩？
3: 呀，对呀，晓得。
4: 来。看中俺做体力的，总得少做些卡里呢。
5: 俺从大名城传媒的，刚才团队来要的。俺从那么扎实多，之前立花铁总姐姐，俺从那边合作其他事业有几哩。
6: 可能嘛是，年老工资还是些多些多。
1: 用啊，几个怕了。
5: 老弟，工没错，几个成了，工不没错，过有点数。今天做我这手工的，可。
6: 我这节目我，俺从我新个月。
5: 过年咱们出门来的，
7: 上天还讲用吧？
5: 俺谈的名称免责所在，跟大孙子，春梅开钱不停这了，用过去。
7: 咱们我今个月呢，得点钱是，过些差二得了，俺最名称错别，跟我家这孙子算我月子，俺最跟他俺女不认识就是，结账项了，用看错不打，你们来钱团大的贴了，过些差二得给群用的跟起是，我是，过些差二得高尔夫专业业务员子。
1: 他这个总队的请俺爹做一本的，他的俺那做专门的业务员呗，以前都不有的。
6: 等到龙兰店一边，你让谢谢给我提供到俺屋内拉试下。俺谢谢给么？我让你开心没？
1: 用啊。 现在俺让出来个过日子，第一季的赵海英给开始自己买个新队伍。你赵海英给女主吃过一个店面，可梨花做白领汤了，也不准吃大吃些。错过的品种越长，你们来前队几年忙不要的，永康的爱吃要的。前场工作人他拍不的，第一参加我们那些呢，今天的。
6: 开始用看个给的啥图没呢？你明天面在说这，看出来读书差几大，你们来去给嘞。上个最好的给我一面，年薪个月。阿拉年年个给三套就新个人。
0: 永康街名城面在所在东北菜金地六大屯调时，一年地震退了，上街名城面在所在更为大王原地。永康街与在流动前街名城面在所在牛肉的上街新过去是吧？所在人谈脱了清淡啊，那么啥让个老板更为的个中国人？哼，第二个。

0: 야죠.
1: 걔는 말이. 봐라. 아자라. 나 생이네. 애를 롭 좀 줘지. 걔나 니 고소도 잖아. 아.
0: 이다. 저스텔레 쇼미다. 마트리 운에 갑시다 또. 다인의 보모 전부 차샤. 걔는 누가? 어릴 앞치 못 주냐리. 디콘 칼라카 듀세메 나는군에 젠큐 수임도
1: 내 인기 다 최대 지르지
0: 제 너 니리 디님데 나라니 돈도 갑주 쇼주 장칼라 세마 사고네 랍다 로바
1: 발라 장부슈네 아히란다 갑주 가도 쇼네 마기부다 교비실 아끼기 그랑게 나섬시 만나자 마히란 컨트롤스 뉴유 이내에 제일 나모가 밤다 부추 상진 제임 신추 디페치 밤에 부추 장비 지신 진기지 기난저 드럭미 저도 남사 숨고 마리라 섬삼부디 태가 숨고 마리 미치게 밀시다 가르 내셔 가지. 봐라. 그랑게 송페도 게.
0: 디머룹 가르요레. 범디 이너. 지겔머레고네. 비글롭스 당리 세사샤. 지게미게 제도비. 봐라게 제도르다.
2: 샤괴. 쳔노 탄더라 봐라로. 지송로스시.
1: 봐라. 쳔 그랑게 아자랄 가위유 순난다.
0: 디들 헬하브리. 겐유라.
2: 아. 아시다 지스 샤괴. 봐라 가고 맞수다. 야. 아자게 장 채루고 아. 인다.
1: 다 챘나?
2: 레스. 키라이 망스치.

0: 지겨져라. 서규 씨베. 지겨수지. 추라가 사피샤.
1: 예 도안추. 다리 나스 텐데 추로 뉴스레 나바르게 도시.
0: 탄도 디리 샹가 믹세 쿠이기 시슌게 껑우다 뒤소 처럼라 티도 제 협자시샤.
1: 예 전에 믹세 쿠이기 시슌다. 년주에 대세 바기 탑저디 개법이와 치조여시.
0: 결한게 고노. 개가 탑시르비.
1: 地图下面被摸出去算账，年前呢，天天给个特色是。同多，他的案子华美香港公司入驻起来了，顶最前不是哪有？年前呢，他的案子托高位顾客去查下，几个原来的案子大娘最难接，永康给公司的入驻起来了，吃肉哪肉呢？
0: 哦，案子贴子，胸口就弄一点油脏，你们拖了谈这些，怎么能心急？我只要去了，何必再问一二的？
2: 永康大香港创办公司的签到手续，
1: 这个变了，我那做你们来做不用不休，
2: 你们来做不用不休，请你们注意。
1: Let's。

0: Di on. Di ra te yi.
1: Yan cha.
0: Gab chung ei.
1: Gab chung.
0: Mi sang me ja se mi do ge zi du chung go si ge. Ye on. Chi shi ma ma di ye si ba. Chung go yu si ya yi.
1: 장게 범어 몇 어째 당구 입에
0: 뛰긴 거죠. 당당아 몇 어째 이제 그냥 소용돼. 미처음에 마대리기 와장이었지. 진치. 나시에 가는 게 유.
1: 야, 년다. 님 두 개.
0: 王水, 青青,
1: 让邓主任做个先言还不要骂什么。邓主任做先干不起来。困住年郎去前家营。一年级了日做的卡托。俺一见轮皮。前家谈的张信这个先干预。没得些个自动生不出面骂切。年忙我把日外看别从哪行给。
0: 칭칭. 디리장치다디 튀기다현 정도 가고슴으로 17도 와.
1: 디장경아, 베트 경을 매상 채비.
0: 네 모두 베트 채죠.
1: 왜? 장크디네 안심 쉬어지.
0: 가래.
1: 그때는 숨쉬어버렸지.
0: 비어.
1: 쉬다.

0: 대시 라이 숨기.
1: 아래. 다시는 역습 충수. 프로그램 전라. 네 용광 섭제 계란 대패 바가 수이.
0: 트랭 계나 로제 용광 쇼톱디 멍레 야시사이. 뭐랑게 거고 누구 제자 계나 로용비 뭐랑 형구시라도. 다른 군시 저저 편지지 준주 토여지.
1: 프로그램 전라. 냠레 좀 용쇼.
0: 냠레 좀 용쇼.
2: 친구의 낭진 제부티 조쇼기 뇌고 문세 되고 되고 타. 다른 롬주 바르게 컵탕 서울 조수지 구 보통라 남장아도 못게 싶지 신이로 마저 제유진. 그 아와 동주 니게 고주 고시 당사 시소 마저 제유바 타. 개개 친구 아와 동주 야다 주용 당사 소게 스유 버시. 점링기 뒤쳐가 길에게 혼계외 차세게 문세 전에 야타부 보통의 리비치. 남자 야다가 줄한 장나 마저 제유. 대나도 아고 최최도 얘기 남자 제제 신기라 유시. 동지장

0: 나라니 규린 고지 강성 훌린제 계지 신념에다
1: 마디리 대용지 정기 세슝기 벤조로 지유키랑기 쿠르부지르단 가요비
0: 쿠르부지르단기 예 나탄데 겐유 슈제 로틴 티그메 상게 나 총기 세슝기 벤조로 티유치스럽리 탄도 쿠르부지르단 예베
1: 키랑 상하이 장자 가코기 로티유 난디유비 다오호몬데 총기 세슈네 장장로 도도치고베 터주 협단하지 기체 주기 구기 녹람다 닌치 경험에서지 주지 퇴례 제고바 세브댄스 축도 고네 사르도 당례도 조퇴 제고 수고지 워치 돈이기 칠레바 고부시다도 총기 세슈게 나미오의 조치 팀마 호스노주 니 당고거라 키란테지 로티유디 키란게 나나 참슈지
0: 따라한게 나 레가도 먹고다 하지 민의 참슈드 라마르베 랑게 로디유 젠다 그러바
1: 겐슈라 키랑 상하이 응제티기 켄왕시리 키랑레 차베 미지 녜체노 요마시 트와기시 슝게 장자지 순체제디 부동사베기 춘다 사바다 첸로 총다기 타치지 첸제 사뚜기 니지 괴차야 로아치기 띵아조 쭉주징이 기지르바 제자오 키시 키랑게 로티유 나비노 녜사바 장자 지순세제디 게용기 토사라 제꾸 안 타고 치을 승비 키랑게 공부야고 시로나 니 키랑피야라 그스 슈이 직체너 만나서 공자 신다라 소리나 쇼리
0: 용아 니 삼단초
2: 잠그셔. 네 등기 가봐길 이제 타디스럽이 디르베 드르신베가이. 잠그셔. 키라시다 야오시라미도. 만난 다음에 장례 차가교. 레스.

0: 엉천아, 희랑 베베.
1: 디, 영이 근데 제베.
0: 부재게 멍레다 차르더 갑주 쇼체. 차르더게 섭섭마 제바 멍레를 비야티. 차시라 튼스기.
1: 차, 차시라 튼스기.
0: 응응. 멍레르 부코유자. 페지 부디 페토 어용섬기.
1: 쟤는 다들 해서 그제도.
2: 저만의 능수이나.
1: 아이.
2: 내부 당도 보고 쇼제 차시라 튕기. 내배 처리 RHCP 지시야. 만주 착수 난로 차딘 제 큐는 요마지. 기난 처리 디이노. 내부 당도 년거 시라도 람산 차마 루비노 쏘는 년거 요단.
1: 나
2: 아시. 예 처리 디지. 메요라. 예 처리 RHCP 지.
0: 기라 오.
2: 나 저만 내게 아무히. 예 차티나다. 예 차티나다.
0: 동아, 쟤는 아닙니다. 배다.
2: 레스.
0: 내비다. 둘이 시라마나

0: 欧辰啦，姆吉拉，你也帮我去接头。
1: 偷了对不呢？阿们能当面都，你那不过小事。他这个人全部拆着，急忙拍起不花卡去的。
0: 看到你公安线呐？
1: 用啊，皮个电影。
0: 다 쟤는 그 뒤만 통용 그래.
1: 저저 니 이거 지을러 내 뒤에 가르쳐야지.

0: 야 좋아. 얘들아 용구 말해 삼초.
1: 야 좋아. 장게 기스틴 제시에 신고 옆시. 마치입시라. 멍레이. 레이레이. 얘 포모에시다. 마싱아라니 가스네 카가치에치. 포모 라님도 초아게시. 로티게 나레. 얘 아메게 스키뉴 요마시. 이네 티리. 포모 솔라. 년가 체뒤. 얘 쇼고 마체바. 미디아체 때는 용고 마셔봐. 더비아체 장 카바리자. 얘 람사 용피. 시마도. 티리. 레레 댄댄 비서그시.

하이 중간하로 상계 파티기 개자 난 야세야이 중간하 디디 파티 유자 나 큐니스쇼 我当你冷哪里，看老师的登记，拉过来多箱子。你冷可就打呢，你箱子，他不听真的，妈出不得，那次打木就没事情，一年俺也没钱不借。 给这些病毒，天气我无途径，给你，那是大事关，要你那是大事关事情。小心啊，给不给你？ 我都是给不给的，那不是，你能听这家的给？我心痛的，心痛着你心的，他都老白的，我当家的学长，我帮你来三叔，还有。 总看他让给谢别给起的，俺母女难受，俺谢天要给，没想到苏姐来光顾丢面。爹爹，你也装不下去，让你丢了，怎么舍得呀？俺谢天要给。 그러니 지금 마스세야이

0: 天阳 참차차차없이 땅은 소화사없이 고소도 니사조된부용쇼세야 카리미에상게 신규이베 칸이슨 시태양 투남양아스다 하체뉴요마시 인다
1: 天阳

0: chasha sartu chukwa sikbi.
1: Ranshi tingyang shikida chebi ina, tanda nga da, nyamne chintu chingma shi. Rangye ta chie chan me ba, ta nga usu ye me. Ya.
0: Di kare.
1: Di na lo gom chi sumge, ngu sin chi yu. 香港的恰恰三对几年算算肯这些呢我过过几个时候还有雅宾的弟妹我同多家进去香港的恰恰三对几年里住住宿呢马念的给个苍木宁都这位于用啊我谢天啊罗有的
0: 장대대
1: 항성그리 오시티야 니에 딘제 제비나 마초 제바 쓰그시베야 미스터 씨 딘제 제이블라

0: 아메리게 내려 유지 예소가 라피네 루트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셉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바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고비 규인 박베리게 내려 칼라 총가도 피네 십제 냠리 낭제 월구당 고수 굴리미고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망아 구구추
2: 나와 원래 세부 미터나 강가지 나와 서주랑 나와 원래 세 미터나 지다지 나와 원바 나와 우르바 대부 미에바 소기 휴슈 냠지 능충 치면 나와 내두 탁주 제고지 전수 당라 피다 나와 원바 나와 우르자바 능수 동와 서출랑바 나와 니제 소유지 전수 당 나와 디당 디내라 피다 무일로 소재 캔게 제주바 조우지네 탁상기셰 주주비인
3: 개가 비리부터 나와 치주 면주 요체래 현재 양라 토보 미래 락제기 지난 년도 용지 제발래

0: 나웨 네드 라수 지지 분위기 나웨 대단 세월 중이
1: 산에 하수 정기 링고 사람 파고 총총기 이름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응아 아니 추 산에 하수 정기 링고 사람 파고 총총기 이름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응아 아니 추
2: 매베 상조 렌지 리부이 기지 긍지 춤니 쥐바차 내기님 보면 인군 투야 면제 주미 내미 내바동 Yulangame, Chama Yojenki, Nebe Ditu, Lamu Yulu, Sanga Dene, Punsha Zongwei, Medu Timje, Jingbe Dengapo, Timu Jushi Litene, Renjin Ribu Sanga, Menzi Shiba, Jimbu Shui.

0: 이니 세조디 코랑게 두세 다랑 샤로시기
1: 다제 체벌레 니도바남 항상 그 바식라 시에 체금모 이내야자 려 체금모 이내야자 콘조 상마로 수리의 대외 라기르지 안 듄주메라 총년 라기 안 듄주메 이내야 콘조 안신 예유기 면제 버진 요종 체유 바시
0: 어 코랑기 디에냠도 세조금이 봐 시세리 중로기 면제 나리야 노조기 면제세나 면주면 수비 니바르교리 텐조 상모 코랑기 시세리 어 코랑기 빈자지 팀즈베레샤 다 딘데 제조 마레스 코란에 로브스 양년 딘데 두 다 이네 케벤기 뉴리아 코란기 간다 모두 팀게기 자제 되가 배야게 당과 제샤
1: 년도베 동지 겨봐라 레오 지금 면제 주무 좀 봐라 케보 고 칭아하라 유바시 년도베 주중디 난닝도 시에 지금 못하 레오 지금 뭐로 딱제 지금 뉴제 주중 니버양 광시 柳州 총기라 저르시 가인스나 차도네 면총에 량식의 면주발신나 고베 준비매 망시바 류조이 외이책의 면락배나는 뉴바 인스 외이책은 양은제 류조로 견제종네 두기요베 년도베 총가난네 고바진 순체
0: 네 레그디 토마치 뒤 디에나리아 세조 규칙하러 유메 라소바 시그미 슈고맨 디리리아 유림그 송자 심시 제다시에주 이데 레그디 중지의 첩제문디제 요리 사마주 간다 로제 디딩리아 겸치부시라 계주 문에 겸시 계주 칸이스나 나라 팀베 일로로나야 침부데레 능미 타주 팀주 계수 타 능미 삼으로 신주시 되어레
1: 왜 지금 코베 멘티다 장 코베 허 지금 락베 나네 뉴바 인싱 리슈 당제 세바라 니웨르나 왜 지금 허 지금 락베 나네 견돔 고 주주락점이 매뉴바 인진 대다래 정리라 케보 고치 죽숨장 중앙이머시 디진 외식은 은의 슈바라 군이 카제 체내 좀지 허지금은 매기월 용의유 허지금은 진순치지 년도배 외식은 허지금보다 저와체도주 급디를 허지금은 집중 가부식당내 매기월 용 허지금은 모래 기업도 맨 감강루 유입에 대다상만 준비 소중 지부인머시 워낙 맨 대다게 세조를 규제 강의남 강도 수입인남 대대 허지금의 대답 제도
0: 응아라야 주비 뒤뒤 중에 응예 자동에 매나서 대비 대대 제제 저도 제비 저도 제제 아래서 위 비내야 야다지도 제자 다가 저도 지위
2: 저도 가르치요 좀자 가르래
0: 다 세비 증민도 매나가 좀 시지요래
1: 허지금 뭐 장롱업증 없이 인진 룹중연재래매 문제 차좀 예배 니바산에 퇴가 준주 롱아체 니동 듄로로 퇴가 려저 토디 용법산에데 고베 줘봐라 좀내 소좀 리부세와디 저드니 고베 차도네 누브조 기술이 시세체지 정이기 누브조 기민주녀바타 대나 중로 면자세네 저드체디 쇠바이 이내야 누브조 기멘트르민 고베 차성어 식슈규메
2: 랑메 통돌이야 엄마 이데메 토바칭의 민두게 미 계속 TV는 랑 근데 럽지요
0: 미 되게 주나 나래 쇠비 이지 연나 저도 지단스 럽지유
2: 자 요리인베
0: 민라 예
2: 란다 요리리아 저케메베
0: 저케메 니에시세라 요리 기준리 면제라야 게다이네 칸칸섬시도
1: 당도바 코바 능이기 매 르부스연의 중국 여유매 대제수 미시엔지 코나라 안겐 유베 왕기 코베 아자기 초월 소라싱아 대나 년도배 코베 아자기 초체 그별 아자기 초 능김기 조간나 면제 튼지 치신배 강이
0: 저라 가게 지민도 통계 지역의 여제대 정부지다 광무지장에서 매직하지 세제 대 조드체 대강래야 정지다 추도점 루제 코멘나라 괴제 드네 야대제 추고게 난 루제 리부속이 드네 감세 주제 난래야 감 다르샤
1: 허지금에 아자키 조여 랑고 난에 자 년도 벌어 쇠신비 메리 감니니 급대의 뉴제로 가기 광시 공청 요리 랑종 정도 뉴제 추중 카숨버팅아 강라시나 년도배 류전다 량체금의 중심배 여자 캐수 리부서와디 증거 하장 유부 여진 대내 정디 유미 리창민 서와시기 수급 유바시 정대난 코바라 총관식 여지 년도배 대가를 제부견네 코바 진순체
0: 근데 쇠배 랑세브셔다
2: 꾸야르샤 아니 그제 등질로나 다그리
0: 디 놈르베 놈디 가르지야르베
2: 꾸야르지 그 차보다 대나 면질로 우지
0: 마든다 중로 면질 써야 돼 디르베
2: 이제
0: 드네 대시 오 간데 소그래
2: tene lakbe zi jiv jiri.
1: Li zha mingi ngon lin xui bar, men zai teta chenge juu la kebo hachan chenpo du. Tena, men zai chui nub juu ki mena xi di ni fin siwa ti si gi yu. Tiyan gom juu zi ribu juu ni juu ngay par si gi yu. Tiyan huang zai la gom juu zi gor gya ni sum gi par chen ni zung gi yu sir.
3: Men gom juu zi gor sum gi. Jiu di cai si kang yang mi bi men zi ma ti zi rin kong to wei kar. Na car pin yu cip la la zi so ya ki ni go yu xin.
1: 我能按错呀免责局的总听起过过破不行呢这月才不卡巴呀你就起过过去呢年局长给金松家就别我局四川绵阳年多别免责局的所见及桃园年间把局松长嘛金松突破他中路免责局的日不起加拉怎么的免责局的数据汤面局的准计当成就你往些突别铁大给人工多么过去双东行一局第一节数年多别超局免局的体力女别女子跑跟铁外忙再局度
0: 免责们牛根地最年轻时期的时候呢控制免责这四根地一起前提给免干了着落满中位免去其他各国的小事接着控制金藏芒果东西随时时期但其实按照我是免责的准备一些呢从德国前把的年轻时期的这个人了记得留意撒着免责女性前把的年轻时期的这个人免责这么随便你别忘记与体协助前把空度协助前面运营模式
3: 俺岁能军查到你密塞偏女月时亚堂，密别上交银时亚去免提的约定者，忙不及吞药药性。看几个这些病呢，偏没用俺三些，俺的免提这些药药性。当我呢密塞偏女月时亚堂，密别上交银时亚去免提做，肯定大家几个月呢。俺岁毕竟六千，所以基础日不六零几，几根钱货，王月来去工作几三难的。
0: 俺就南军呢，南军面积抗战前是个月嘞。俺就忙做了呀，南军哪能啥子兄弟，他抗战就交通呢三千，免三天几里啊，平日天热起呢生不药了。一年春天一面抗战前一年，天六天一，面女天啊给推出几个月，三天几个月呢，天四个嘛嘞。面积平日了，七六个月，天天起啊的，饮食不几嘛了吧。天天天热起啊给面的，俺就一起起啊要嘛嘞。俺就确定天呢。
3: 桃园年间比苏苏塘跟你本期的免提三千，那是差异也不穷事，并不是不多是温州钱。他能看几个四岁以内初中七八堂，要买呢，交的钱钱明显大了呀，民族个性。免提的三百呢，俺最七做的塘了呀，人个塘那是肯定越是不行啊。前天天水顶边人心，肯定是大些几个月呢，俺最没提跟王月来去共最近三难的。
0: 中路一面的呢，农村一面就是呢，每个人娃儿干点交接，小学的，每周把钱不说是不是？很大的副作用。哈巴都免钱不打，起码六十个的，他能少学呀？给一年两个月的。中路面的都能，农村一面的最少呢，同样交不要的。满足个三百，就是免税金交到几单子的，是不要的。养鸡面呢，便宜免税金的免税面那么是不要的，一年有的免提的些呢，那不钱不的。 俺最免看待这一年，别的便宜也不值一呢，免把多，结果免在德国钱包里掏个交钱，学习，免在掏个来也，掏不来。俺最结果免在德国就去车子里，结果免在德国就去交钱，准备停留免在，有这一名单，凭着学习多给的。国家要根据批准。可是车子呢，他说催马都呢，免在提出了十多钱了，两个钱不要了。他都是危险。
3: 哈巴都大家忽略在这几条路的了，确定看几个老人们呀，确实，一年底定最要啊，七多个月嘛的，忙不及个确定的控制在三个月的，接着能有俺就这种忙不及的呀，我得个月的，为什么总？军人的，大个人的，提前去确定的月，俺村民看几个，那不抗着查给穷的三百，是我的呀，几千，免在专门拿出天气前的赚钱，那把呀，过个等月薪。 免在专门提人去，那是查给用具差不多呀，那是索要去，你个月薪。免在专门中心提人去查酒的呀，请给七八朋友薪。切记，别呀，请过学习了。那是订酒堂免四个月皮呢，你把图餐厅去免在送个堂，这些年是个体开心不行。康银需不行呢，你说人情送上，能穷堂才得早晚的当你个马薪。什么人家，听得的清，就咱们大家小心。
1: 听见给体外满会青路细节听对句呢，就是真的给青路运气局绝对难受。听见修炼结果，角度多变起来行不行？来玩当个运呢，高高帅帅都得个着。果然能给进军。 강변한 주위의 변매 뉴슈 유구 도고지 심슈 정도 이야기 도전자부터 투지의 십수의 차와 자원의 흡규매 뇌댄지매 팀을 주시는 전에 교바대의 미시 뇌자 시바 집주
4: 리가르니 워자르 체우의 강종 인디 리위 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투교 디가르니 지도 点别 사도 인디엔 당가라 그그 남방 주지 계산 매도 서도 点 디가르니 듀럽 사비에 변종 사르바이 변종 사르비에 그기 미리카기 미모남 듄디타 야즈인비에 듀럽기에 녀가 잡여라 중화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규 주닝조 체신 미리카와라 빈준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당에 계용기 미리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종사비에 벽이 퇴응을 타참비에 유세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퇴성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사바 라다르 체비 유세내비토리 사도변주로 피해지동위에 문규 그 뒤주로 슝는 계류 변종사비에 지도 点别 벽이 주진 订阅帖 监강기 멍시 등부주바타 사두 监강군요 초두성종의 숭능겜미 계급이 监강시에비에 토가 서둔체주로 숭능겜미 변종사비에 탄삼독된타 허승사딘기 지지루양주여帖 조용리 탄삼딜링타 탄삼사딘 탄삼타계지기 누구체질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호타 체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그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배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튼지 베드 호타 체유이

0: 王局长给让各种单位人员联合给创作作用那年，积极熟悉习近平给一对两位松懈开展他高贵开展给广东局长党的活儿。票席为金主党话题，票让各种委员给我们是点不定于他。我最不是呢，通常以在于让各种给接单明白乱的文本切别活儿。票席为金主党呢，落地就团员人气批给给重建他，落地级别给几日熊着令从头不休干。 给个七南区日记开展他开往处，伢们都陆续天使他，中国领的官儿，包括重庆村子总体人家李继别，特别是唐波西村的，他点他打他蒙就恰巨了，偏着提拔七百官儿，眼睛还以让个叫密码团座各种里边，永远天干区从头听你是松柏，早就那位官儿。
1: 什么那个公看啥？公看啥？
2: 第二个别个送个七南区，听见那天的偏中生就人家十八个叔叔。
1: 第二呢，平的识别最久他，今天安排在你去处，也是密码是，下面的是这两对呢，谁了呢？这次你是俺呢，让军长等位给书记王军正去，让军长等位军委联合去创作作用那年，这个不是习近平去，你对那边松懈开清他，各个开清的光团，局长他老表那年，让军给拉达团去去，心就闹热。
0: 王军正去，这个书记习近平去山西长治重庆清远总统戴春南头，瓦斯巴尔街区委团建学班，各位开进那我提托呢，密码第二准备配给给三六堂，密码狂度过他，厕所扎起准备做我什么抗力文员了，团结定价列团他，密码忙做给厕所运动定价给零七九，采取通缉那我抗力文员呗。 俺去列团卡也不住脚，定居给卡脚定不谈，习近平穷游，穷游给人卡七八卡给，这个书记习近平去团结定价谈，票给列团过了那位高贵开钱谈，退了三百单给票用自己拉点团结顶色钱呢。年的运作谈，托算切记钱的，彻底谈团班团结定价给退不了等子钱呢。团谈那不管多，甚至钱呢对市民的位，跟着苦心谈，列团越多交了，顶次越被恰巧给他呢，团结定价了。
3: 团员店里没动玩，密码忙做给厕所堂运动定价了，总共他几都吃过。他在给什么些店铺做不谈，人家都是十多当年，定价给人家三个不谈，年纪最久的不谈，巴拉、米顺、二军区、熊狼、金柱所，早年开工给外面年年了，历史吃久了，他们在里面吃呢。人家给推中团结，得团他就也不吃的，促进团结米拉狗，我国也不吃过。
0: 级别定价妥当了，修改的，排毒人群内在团忙为团外的习俗呢。内最三百二十九趟，内团三百趟去，南水三百七十几车的，跟没穷矿呢，多个军矿趟，都是七零趟，我的东西七十当年，得对我的东哥推上十万趟，推多多团结给你那些的团结定价给他在内部送过。
3: 十月谈这一层面，团结定价给跟着内部库呢，人卡等时给跟过路段座位，跟库瓦昂汤杯，跟着差不多的库瓦谈，估计不该给昆明，连内进了跟着你团结切的，至于给内层面，连里了土堂切板，捏板土定价给零汤，连过土堂切板，捏板土定价给零，团结了土堂切板，捏板土定价给零，切切的，啥红送位跟着月巴谈，啥红送位跟着库瓦，啥红送位跟着增筑界切过呗。
0: 你先拿我去。王军正去，这个书记习近平去，俄罗斯前特朗普他，俄罗斯前普京他见面能够哪位？松懈开进去广东老总丁色切的，习近平去亲自广播老大年点前头，巧用呢，党中央去亲自在叫习近平他，特具规定团结切开，派给来团提醒，党团改革给来团宽容出下呢，森西他全国切的，廿块改革他廿来比例他。 边角是充电中，也不钱呢。给个急用给亲自贴，相对修改。狂批起那不三百，是不是足够他？两支钱的，半个台币，预计两支银砖他。退了三百，陆续团结前面特区，女局干脆转了三百组军舰，两支顶色钱呢。一些阿老妈儿，可以为转了三百多贴，现在给其干些干部所给七角国一列的组军七角是当托，让用给四局列只他，亏空列只。 天空立即解，配给东桥给立即儿给我切过。给其居住女不切了当年，中亏路给停车间距，配给灯具也不另外谈。养的早儿开呢，城里台币当托，怎不领去配了军务连不谈，偏中第二，怎不领土越多不切过，是送不着。
3: 王军正去，前年日本他制作车的比他狂比东桥铁了。这个书记习近平给哪位？搞过开进去广东老总他，老大丁石前呢？宋哲义他用车的，人家给主席认识他。
0: 로규기 랑딘 닝도 토네 세제 사르드타 릭슌 사르드 쳬덥 사르드제 체카 중국의 캐주 덴바타 벽이 믹스의 캐주 덴베 체니 리버타 지조 체리기 랑딘 시제 말라 뒤 고스 동괴 변종 유린 대회타 비다 광비 동규 미디 정용기 롭친토 마크스 진로 루블린 주공 치수 치료 당토 당기 사르드 리베 슝루 심주타 게디 딩섭 체디 게지 릭슌타 락링기 내듄러 심주 체교로 군디 당토 딩섭타 닝부 유베 심주 제부터 치괴 과대지엔타 지마젠기 지자 협대 동수 치료 당티 당기 사르드 리베 슝루 미리카기 망조러 지자 체네 체니 리버타 지조 체리기 先天把 소용 치수 치료 당토 중화미리기 표준 수균 중에 사르드 정신토 폐계 동괴시 송부지 전뒤토 더동 튼젠 신다랑 심주 나오지
2: 폐시외 진주당외 외동 능부규 당기 폐기 미리카기 미망기 내체디 망조 지교타 랑교정 운이바 지조 정로 능로 조바 규르지고 이체바 팅럽젠 조준 체교 군디 당와 튀럽 사바 베봉제기 외동 초외 락린다르규 진념 학발치외 포장보들레 강정사드 시지타 외동을 방부치 디리 무튜티 중앙 롱친 옌친 지급 리군타 디그 리군기 냠도 직수체베 인년원신 벌시 치제 포장보들라 시벌레 벼랑교정기 균용외 럼림라 직시도
3: 제동곱기 축주령을 롤 벼랑교정 회수 문이부타 마평가원 칭미 랑교정기 주시 앙탕보르다 제동국계 조직행을로 다와 구베치군인 하세 미리카타 리리카키 제구서계성내 중화미만지튼계컵기 회랑경조 후니발딘지슈 지서링로기 편충살배 로교기 카디토 퇴구초 제동국계 조직행을로 다와 구베치군인 회랑경조 후니네 롱우주코회 로시히 벽이 미리 가기 미망기 회랑 경정 혼인의 너무 니슈 코와 된지 슈브리 회랑 경정 혼인의 롱숨주 코회 된지 속치 탄덕 외수 고속소 회랑 경정 혼인의 롱십주 코와 된지 석계 슈브리 회랑 경정 혼인의 롱업주 코회 된지 속치 탄덕 외수 고속교희 회랑경정 혼인의 롱축축콜회 된지 속친 단독회수 고속교희

0: 대륙 뒤 나와시 지니 유바 나다 나와서 축하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마 겹지 지레기 섭주토니 계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큐 지니 유바 나다 나와서 축하니 대단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와 내들 칼라 총가도 피니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로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두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1: Smalling your gumsa, Talu Chertu Dina, Chidangabe, Chi Junior Ne Gotsubta, Chertu D, Gotsubi, Tuzu Dina, Gulutan Duina, Niminisha Kizamki, Machondo. Saya, Munzi Chavasina, Tongo, Ranjuni, Ninjitan, no Chu Ugu, Loga, Longu Jelia, Chabam Ka, Chunin, Jun Papa Gumata, Silver Mazze, such a Kajilina, Chap Chow Pugu, no Chu Shangu Tan Chamdu Chungu, Shizu Longu Jelly. Chavam can, chump of gumata, such a cajilia, chavam can, jump of you. Then a loge sangu ta, si zi chungu, lesatongi jelly, jumam cone, chavam can, chump of you. Sunny, ninjita, loge sangu ta, longu jellina, chavam can, chunin, jui parp of gumata, silver masse, such a cajilina, chavam, juni, chui parp of you. Then a no chu, ugu ta, silgu, lesatongi, si zi, longu jelly, chavam can. Chunin, Jui Parpaguta, Chamdu Chengu, Shizi Chengu Jelia, Jubamcone, Chabamka, Simsim Pugu, Tuzong, Nochuta, Nuri, Shizi Longuta, Nungu Jelina, Lauchi or Botune, Dun Parkibu. Saya Togone, singing in Mupalia, Ningchu such a kaji ta, no chuter zonia, Sashig Nutsu, Niga de Junchiwe, Jui Samakani, Renu Soki, Sashig Nutsu, Injik Tosun, Do, Samaya. 提名起我的卡机子若哪陈冠去了这么忙苦的就出葬着给你你设计盘了春住了恰心思旁的人心这么忙苦的就出葬着出你你去盘了森住子恰心思旁的人心这么忙苦的就出葬着给你你去盘了坎巴儿南提的恰冲苦的就出葬着了我记你去盘了 Sagar, Jumamon Cone, Jimsi, Namtipu, Trizanga Levone, Jung Pan. Nedolo, Jumamon Cone, Jimsi, Namtipu, Trizanga Gunning, Sasum Pan. Chongela, Jumamon Cone, Jimsi, Namtipu, Trizanga Gunning, Sugi Pan. Kongala, Jumamon Cone, Jimsi, Namtipu, Trizanga Truning, Sungi Pan. Tayula Chav Simsim Pugu, Trizanga Juni, Jurgo Pan. 没到了恰不中碰的人心恰不心思碰的出葬在就对你生意盘了能做了恰不心思碰的出葬在就对你生计盘了可住了恰不心思碰的人心这么忙碰的出葬在对你生盘了忙碰了这么忙碰的出葬在心里你去盘了你觉得恰不心思碰的人心这么忙碰的出葬在按你生盘了 孙女去了看不起朋友的人心，吃不穷朋友，出葬在几年过盘了。你妈儿，看穷朋友的人心这么苦的，出葬在了我几年就几盘了。所中的看不起朋友的人心，吃不穷朋友，出葬在孙女就几盘了。干儿中的男朋友，出葬在了我几年就几盘了。给了这么忙碰的人心男朋友，出葬在了我几年就送盘了。
2: 出葬在了我七年就盘了陈冠去了这么忙不哭的出葬在给你设计盘了想了如果真正可以给那么幸福的兄弟不得了这么忙不哭的出葬在给你设计盘了两种用处这么忙不哭的人心能提供出葬在你年就送盘了 남초챵촌팡네림시챵심심팡두 추장자 추네 죽디팡르 처숨초챵심심팡네림시 쯔마망포르구 추장자 나네 쯔드팡르 남자바와챵심심팡두 추장자 쭈네 죽디팡르 쵸마랑메 가서챵모 쯔마망포르구 추장자 레고네 죽디팡르

0: 三月了这么忙不可能人心难听丢出葬在给你生意怕人看着不清这么忙不可能人心难听丢出葬在来往七年就不用怕人下面了天天总他床垫看见给你们写我的时候呢 모퇴네 게나 총케르 카지기 남시온스로나 조도 조민츠 칸겔로도 슈니 스니니 편드시베 체조기 제살하고 제조다가르 메시 중추 초로 최친 군거 조도지 투다남지 아주 타진 코로 치주롱 진코마 세모타 샬로타 로노 교도 청다 노창타 창샤르 쿠도 카자르 콜시 쿠샤
1: 스마링게
2: 한국어디나티토블로
3: 지도 카바 레고르 예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4: 콩키 콩부친치 티니 동메 가신 이라 슈미 스슈갸힌 콩메 콩부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 기가철라 초예 충교르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웨 치투 심주탕 사베 체베 임베 치베 금주 차롱 기 케주당 뒤니 추구 체유 조당야부메바르 함 차지로 고 야탕 굽주 고고 인라 고 야카는 겹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규인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알 심비에 품이 뒤통티 습토 참부 예비 근데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 지가와 탕 쳇미록바 갸체탕 폐체 칸키 강도 견종 렘부 유라 낭레 능투탕 치라 참차 대대 견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지알 신비에 품이 뒤통 지도 카바 레워게 우지 추추 직추 추추 지
1: 드링한 줄 로게 바주 함디 아니 렘바 까지 지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모네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데 샤브샤지 어디 직서도
5: 스타고 나는데 데오 슈슈토발라
1: 나세
5: 양오 슈슈토
1: 진짜 렘바데 피부도게
2: 到底好吗？什么？对，罗吉巴子他们，俺给他俩培养的。那是的是。韩国的那剃头了，不要洗大头。对对。韩国都广播界都咱们也羊毛修头。那是。啊，台湾讲俺那都压个茶壶当，举个金门呢，我那能当用啥人们都玩。
1: 但是那蓝巴的给他剃不多呗。
2: 还得拔出啥去？啥呗你？
1: 但给他吃个剃子的嘞，培养一个啦。那是的是。哦，韩国的那广东俺们啥过？那西天的罗吉巴子的。
6: 我的给那个吃不到个浪子听他说你给那里啊贴个皮皮制度卡巴勒国的估计处处记住处处记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人们在新旧康堂应通参在娘这一明了七这级别七心七过比喻音明了大姐前在明年一年团委呢先图不了 坑穷给我找你些毕竟避免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人们在新旧抗议按照苏的给面具起的三十多月经开连帮店捐个堂迷途藏些木久则雨普尼东瓦王子娘子解约

0: tiring anzu lo yeba dru lamdi ani lemba ga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i nyongzo mune di kandere dursi daga dro
1: te shabsha ji wade jik tsuyadash taro nani nandibwe
2: dewa shushtu wala
1: nase
2: yangu shushtu
1: chanuk lemba di tibu dwe
2: da di hao ma shumwa la
1: di lo yeba dru lam ani kira liya piya yi
2: nase nase
1: 韩国的那剃秃了，保养些啥都。对对。他国都广播界队长不一样，羊毛秀都。那是。啊，台湾讲俺那都养个柴火当，举个清明呢，我那能当用啥人民都玩。那是那两把的，其他剃不都玩。
3: 还是把子啥子啥玩呢？
1: 那其他这个剃是的嘞，不一样，其他。
3: 那是。哦，韩国的那广场上啥个？
1: 那西天店老几把都的。哦，那其他个全部都个狼啥，剃那种，那其他俩天个不比。
4: 지도 카바라 네월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5: 야미 김비 너콩 디부 메바타 고나 고유코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6: 칭비 당니 나녜 디당키 체레 셉슈 디네 시긴라 게용키 규지 총다 시갸힌 편종수 로주연키 총캉 인베 체인베 토로 대표 이치 낭초
5: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6: 지신키 닌주 장례 주비 면주티 수푸르나 숙탕 쇼르균 강야 메베 토니 꾸니기 너콩 상토 원튼기 릉규 탑랑키 면주 너콩키 자와르게네 네 년체 시투블라 면주키 규심낭 컵야 메구라 너콩라 심피 주미구 탕 너콩라 샥주 양치 메구베
5: 迭行江边过年，年年菜西土，菜日汤吞别过年，那空了长着菜的，年不汤年菜去那年长些菜呢，也没跟别过那我汤，故有空我说起，那空没得我拿错，用牛叉给用土，青皮汤土撇汤，人民托青皮路面去年不连汤，人民托那东普里年不连切巧别，也没你去吞去，要不青皮汤土撇汤，运动也没你这汤，铁外人心去也没你了偏不远。
6: Yamekinbe, Nagabutang, Nachushurwa, Chitornyamba, Gonawa, Guyukwa Soki, Nedala.

0: mixie ki phenyu dian yu la se sa ne la sa nyang zhen lam fu kang men kang ne de bu sar bie ka chu qing bi tang cong kang ka ba ang cha le wo ge gu qi chu sum gu gu gu chu sum xi ji sa ne xi ji sum zhu ji ku zha de ki lam lam xi du ke xiang wei ki lu mu qie di ku ka chu qing bi tang na ne me jie cong kang ka ba ang cha le wo ge gu ni ge dun le wo ge xi le wo lo ge sa ne lo ge chong ge ne dong qu Gwenbu lam loge lupchung tangbu kachu, qingbi tang cungkang. Kaba angja, lewo ge gu sum, dung anyi lewo ge gu gu.
1: Gumo, qime qimbadi gari qimele?
2: Bala, nye maa shurgu yu da. Bala kirange maa di lemba gari imbaji tibu nanda.
1: Maa di qime qimbaji?
2: 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 토다미 인자 팀베다 미자웨 냄보시오리
3: 웨세마 세세리베 당장지마
4: 누구디그 우연 행강장기 웨세르마 딥송캉 허거총계 총세가 고다 안게바 웨세르마 딥송캉
2: 야미 김비 너군 디부 메바타 너군 가바 너 취약스 됨바 고나 고유콜 로칭이드 로스틱팀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0: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군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탑야미 고비타 나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팽부유 규림 용라 셴슈 유베 셴슈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5: Loki Patri, Nido Nishu Zuru Lu, GR Singbe Pumi Dutung Ti, Subtu Tsabu Yubi, Kundu Dila, Kato Simjanang Migui. Tiwe Buli Ki, Duji Yinbe, Buri Jigao Tang, Tsu Milokba, Gache Tang, Puja Kanki Gang to Kunjung, Limbu Yula, Nangle Nung Tutang, Chila Cham Cham Ti to Kunzi, Hajang Tsabu Yu. Loki Patri, GR Singbe Pumi Dutung,
0: Jido Kabar, Lewa Ye Wuji, Chu Chu Chi Chu, Chu Chu Chi.
5: 空气空不清楚体里同面感心意了修明孙秀家音空没有空不唐不提下追空得不了浪车文档热度吹空气空不谁谁几度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起别浪萨不尼起别干不擦弄用为企图行就躺撒杯切不应别起别跟日擦弄给开就躺对年去归切约着当也不明白有上企图 泰迪兄七别浪提尼杨行西沃汤冷提顶秀七位恐怕给对迪行几别从南西用意出不错恐怕不对汤冲压给别个刚把车用意得叫切图提出浪着银别浪着给他给几别心车米泰迪兄提那么给七不用出借七别提清了七不错提清这么用我汤得汤昂擦弄用位面对秀
0: 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鼓起过过瘾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恰起了锅儿
6: 这样长啊，其实。这里来多少多少个？这个地是几万块呀，妈的！让婆婆老亲戚的妈的。韩立芳的牌子是单的，爹拿的就是做呢。人穷的面子里，钱长家里捐钱面多啦。
7: 长哪股也不值钱的。叔叔这孟勇的爹家韩立芳牌子单的这个娃儿，
6: 都是干部局长级婆婆单。叔叔这孟勇呢，就是地里林子级婆婆单。俺的叔叔单呢，这也不是邻居。
7: 这样我是啥？
0: 多谢做客下了。你让了排队大家的韩立芳给吞下三的日子，吃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南部了呀，南部半部，也不是有的。韩立芳的，我那也要多。韩立芳跟踪点的，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康林苏，米州三百五，韩立芳从康，林国小兰去给科布洛特开出韩立芳从康。

singam dembe soja didala ya nyam ngao we tyurim si chenyo ye teya jiru chedong gu ge chuji ri ji lo ne song nya jen hu jin gya da ngap zam si zen she ki soja che ye longo chu la ge ring nya jen ti da mi ri ki mar sui chap jen che si teng gi cha ra gi ge kha ji ge tu ge to nya jen ti da mar sui che be le wa ngar si yong si ye 야젠티다키 랜종 쿠류낭 미지라 뇌츠동게 메야 소냐르 제베 야젠티다키 메라 뇌츠동게 야젠티니 정종 화장 좀베 표조의 체지 대저 이내야 소규 카지도 야젠티다키 규버동세 컨즈의 세야 니르시 친문도 조시게 마세야 소로 바조 테바타 차와다네 냐소와 소지야 야젠 티즈 촌에나 예가 소시 이내야 마저리 와 중장 통토가 되니 최소 약차외 소자 되다나 송접 차지 점린 사조 가게 미츠 송접기 도시 배고 잡니다 제제라 가시 김장게 저와 조교로 도난 서베 갸즈 소자 되다니 세 고래 문에 주나 개가 하장 지부시 미직 촌에 제시엔베 감사 상면 토네 소자 드리기 소네 토기데 나 세타 방타 메도 돈으로서 가네야 소자 디 게르 돈신바 토기데 부진 드리기 미직이 촌에라 개딩기 니바 퇴시데 먼저 교제나 구미치도 마부디 부진 테니 장노 부시

간사라 포르교 지신비 소자티 미리기 손에나 개간 시도는지 간주의 숨지 직잠기 세리니 부신티의 끝이네 중시 콜로용기 가족국 유경외 타 가족들이 되네 로도니 장노부르 때문에 시주로 지기게 이내야 다제 장노비 창고로 진용도 조심해 대기차라 신뢰 다르게 집어티 신나게 매도 직 진용도 조심해 장노비 손에 넣고 왜 그리고 균제 매바라 충도 조심해

0: 교화 대다기 장노비 세리타 장창 대신 기베라 쇼겐 티피 게디 부센 티리라 송접 자교로 낭조 마체체 아주 규모 세배 전민티 매바 교교시 슬링키 자단포 큐드 체겐기 칠레지기 소자 지부티 소대 지신데
1: 관저 냠도 세츠와타
0: 냠도 장기 사고나 송접 지신 도쇼 체외 소자 디다기 생계 교조 출신이 지차라 zemlin tengi dame sengi tsangma filing tu chode chi xin ye. Po seng ta mo zeng ni, shiki yang be tang xiong ki zer suan ki se cui gen xin xin. Sengi lu biu ji zhe la, jie ge gya da gu ju zang sim xin. Teni se ko le to wi su zhe che wa ang yi bar le be chi le zhi ki so jia yi ma se. Kyu doi chi gen ki, 치레지기 소자 지부티 역시 생계 교수연은 생계 순주장 유지 머센 특유 미지비 포센지컴 딜레마와 뒤에 건조일에게니 생계 사고나 순격체에네 젠수와 체력을 떨리듯이 생규난이

0: ngwenja chigab mozen ni ne chu pharagi chobajik chejing sukje chung chung we mozen ki
1: sokja xian nam te zhuo wa ta
0: sukje ta subyu ji ze ji we mozen ki jie gui ta ngwenja chi be le bian kur ji ye huan zui zhang ge sukje ta xin shu ge le zhe de dian ne der mo ta suo jie ti
2: sokja xian ma su dong ge
0: 헌즈 교재 특집 휴드 좋아하시시 생근이 특집의 장초비에 셈바시 모생기 타나 장례 수제 덥나 잠기 채우에 속자나 파르고 채표지
2: 헌즈 냠토 속자시엔 타르즈메바 속지
0: 모젠 디다기 소자셰라 제메기 파르괴 제디 파르기 시슈 충도 도마타
2: 괴부 예디 퍼세야 소자셰 쇠베 자주 남슈디

대회 년가 가족이 채나 춤재기야 대회 채와 톱기 젠센기 개부 생기 생아 필링키 탕조망 채와라 원규르 채유 얘네야 탱기 차라 콘조 원규르 지시에 내수 생계 창고를 나르기 가지 개래 생기네 무용의 창고를 용도 좋아 티 생규 창제 채용네 채용도 좋아 타나 교수 콩미 채용도 좋아시네 티 생규 와르기 저와라 가게 되네 개베라 쇼겐 대비해

이내야 더블레버 시라 필링 계급 용기 생규로 송급 재배를 위배시 대야 필링 자단토 송급 그 직주 니뒤도 조식 대 생계를 곡소기 임금 해제가 중요하다 미리 리게 소자 와르기 개다 용도 단네 필링 생계 차고로 나소 용교로 그대 팀이 생근이 도쇼트 바도기 전쟁 대회 교도의 제답 뒤에 먼저 도쇼 대회 제치

0: 정총 화장 좀비 춘의 우동 소자시 자민 사조카게 갸조 다 초외난 초대 치시게 관주의 교조 균제 매바라 교화 조시게 소자 디리니 제지 제주로 캐시 제조 제주로 주의 강도 소자 디니 초바시니 초바니 이내야 세리 좀비 급수 건주 교주 침부시 초기에 소자티 냠두 세츠와 주제 제와 가로 초라 소치기 초반이 주제라 하장 가부기 건주 제지라 제니 침부 제비 지구로 저기 제비 나바 통급시 초박의 교체, 초박의 초내나 개간 화장의 침부시 관저의 냠도 로드의 제반이 로드 최후의 체도 잠 민바라 랑의 자오로 고송 제라고 침부시 초박이 차제 말하라 대니
1: 속자 시엔 최와 타
0: 자오래 유토기회 관저의 당황에 계자 속자 시엔 유리도니 차제 코로용의 유에베
2: 대직년 소자신 땡게 체도를 나체
0: 니네 현중고 와라 제지 체도기 김인 소박이 류기 체구를 땡네 제지 체구 유에티 중무 더바트가 추가를 태바소니 관주의 체구이기 제지 체도시 관주의 체도 티다라 땡네 니에고르기 초바신 초로 니에더동비 초박의 규의 난도야 네버 터메 유에티 교카 직니 초박 아마 조어로 송내 초박인다 이내야 초박의 규 망치외 난 초박 표 고수치기게 나르마 쇠베 초박 포 망타 직이야 냠도 듀니 포생키 교시 초비에 在 Kole Sajo Kansane, Buzin did a shiki Sunyan Tudu. Say Nanka, Jang Lue Tor, Yana, Rusibe Zishing War Sosu, Buzin Tiri Kutuni, Changi Pijamashi. Tedagi Suze Chonya, Dubshula, Gentleman. Tenny, Chomashi. 롱어 통주를 지혜타 사양 실화자비로 내낭 총원이 레즈 데뷔 초괴낭 초대치시게 총매 효조의낭 총원 장매 미세기 리바 퇴시게 관제 냠도 세리 최도 제네 효조자기 조교로 흉내 겹시게 레주 총매 세리 최도 타 초장라 젠주웨 뉴즈미동 와라 송겹 제바타 사도 제베 총매니 상게 난도 초대 타 제구이 베와 마세 총매 제용라 따도 타 공아라 제경기 링겐 주기예 총매 제용기 미세기 링겐 시 주기 유바니 공아 균체 메바라 다네 효수자기 도구임시 정원이 지금 세비 지소 전신기 소배낭 초대책이기에
2: 직대도 레베 닌티네 송 총무 창매 교수랑 개가 하장 체외에 뉘버 퇴진게 점리 용라 총매직 치직 잠 유지 콘소 창마 지소 정식 교수랑 초대 체신게 총매 더 내베 내법을 놓기 총마라 삼조의 대배 주총게 돈지 제발 하시나

0: 조마라 자오 하장이 마고 이게 제만 요구 제단난 조마 세수 쥐어봤다 제만 요구 자젠티 조장의 년담도 겁내 이내 양 코저로 급급스 마도 남포 요구 이게 重面老子几只体在最晚了过年老兵的重面看到了军舰美满的缩减年让给苏在来前为找我缩图地的重面谁最跟地不行咸阳缩图地的 건지 퇴지 전에 파주교 독주 총도 도망가 파주교 균제 매발 전에 밤예수 동기에 조만이 지수 종업에 先不行 조매 새 고래토 뉴버키의 진시 퇴지기에
1: 关于车队可以用来呢，充满你没动力中的信息。因为呀，国内车载套路前边，充满铁链机车的边皮度罢了，确定的。别呢，在国内几个马拉拉九个前面，充满了铁位车位，两个车型。某些充满你与当年的那边所在新人家，肯定南西所在铁几把动车，三种用速出去时，充满。 새 고래토 운율이 상마라 슈킹 대비기 숙제 총업에 부진 대단히 슈 미국에 교주 탑주 개발시기 세몽니 소 필링 자단타 시기 체외 탄성 교토 초대 지기 권조니 지소 정신 체외 소자 시기 마타 냠도의 체교로 감위해 교주 상마라 세몽 주네 주장하시기

부가라타 부르바 게제 메베 소자소 세수 된기 소자 테니 서군 조교로 케베 풀람타 통자니 건조의 뒤에 이마세 자워로 곡송 세사사 티지 지르바 기베 치사 야구시시 건조로 초배 도시에 하자 서부 여배 니다르 레미우기 소다 체계 여진 대다기 김초로 자우의 뉴스 피제바 체계 세몽키 동민 시에타 정중 계점 비사라 톤토기 여가 타나 니마르야 대가르다 토기 테니 쥐엔제 시시 쥐엔제 닝가바니 초 강변에 퇴시지 타나 남게 토네야 퇴시 소도웨 니다 담아타 Kuma xian cui chema ra kaba ra qi. Tieni, tumcha jian ki chala qi shi.

당토 디습 제바티 네가 체외 서시 디토 소자 대조 손에 도바총 차라 대포르치스 네가 야매 바르교시 세모글 리베난 세규 속내 매베 세레 균제 매바라 츠크 年个你, Sajo Kansar Yuejing, Gabri, Mungui, Turgoya, Chessy. Digre, Mugtaki, Chichi Chess, our

세몬기 디레 토라 지나 용이네 거제 도주까지 거 도기게 이내야 도주 참아 거 도기네 세모 망체외 거 싸워도 좋네 로즈 찍짐기 세리 트기게 주 세리민 젠기 세리 트외 고급 통신

주의에 소접세 세모야 송예래 타기매 탄주 소다웨 냥가 도시 세모지기 주의에라 카데 저 토기매 이내야 세모 드리기 균도 냠도 먹답지 주의 세미젠기 정이 마르제 체육에 세모 줄하고 타고르바 시도 토기매

미리기 규제 매발 최고기 로데르기 소자타 규버동에 기내서 캐르고 미리기 시베 타케치바티 슝남타 장남망도 치바타 짐주람젠티다키 미 시베 타르게라 펜버체야 창기마 셈베 로데르기 소자 심해 중심에 마세 나제 도시 문갸 티진 침개기 뇨존소기 콘즈 네단라 옌가 소식이 아이블라 네도비티 로데르기 소자라 옌가 첨부 소식이 네도티다 창메 저민토기 로데르기 소자 진문도 조신 예배 미리기 년규도 교로위 소자 테라 냠도 송접치게 대신 미리기 시베 타르게 치마티 미리기 소자 테라기 뇌네 옌가 체슈수 교식이

0: 야주, 캬발루베 카페데이다.
1: 야주.
0: 디랑 나테인다. 클리동아.
1: 어 야주.
2: 레아용베 임탕구데 그제도 아.
0: 낭다민도 레아이베시고 지바.
2: 랑카르장네 신교시도. 제망 안 흘러제대 척도가.
0: 나 대부치 야자. 제만네 레아카리네 녀제쳐.
3: 저도 미라시당 도수다.
0: 용구이. 그나츠 비자.

0: 더비아스 참사샤
1: 시담 동부디게게 갈치냐 임바
0: 니에디 미실 때 왔삼슈
1: 펑이야 집에
0: 펑이야 탄데 예명하나 제부터 제대요리 天上嘛 펑이야 배주다 배면리 교수지라 망고지 제도
1: 쟤는 펑이야
0: 참이웨 펑양게 리부딩 거라 나수에 배순시유 제자님 메루세 시담티주 펑양라 텐데스 왔삼주
1: 가르스니 봐
0: 가르스니 야유나 주소만도 라왕 쇼세 옴니 카스칼 피스니 주수이 정말 펑양 암락행아 펑양게 로그 바빠다니 카스칼 줄다가 줘야 갑이 얼숨기 제자 펑양 명간에 되면 님들 네 주수니 댐지 집에 락다 지지리
1: 나라니 님도 쓰다 인다
0: 자슈다 지우동네 남가 피토나 야구정아
1: 피토지 俺那么多大年恰死呢，年那么准哪了？你们都开心过。

0: 요.
1: 야 요.
0: 야 케메 케메.
1: 잘라라제 도바 차가 요베.
0: 어 라.
1: 디메나. 나 삼자 유체. 태르든차가 요베. 아.
0: 태르든차가 요미. 어 나 어 가사 어 나 대세 굽자디 간에 세하든샤. 디 굽로 속제. 대균 도움도 디
1: 나 탑시지.
0: 라.
1: 좀 다시 되나 슈다. 대스 사파르다. 은 역대 대 요마리. 자, 좀 다시 되나 슈지 치고 말베.
0: 미싱에데 오스코 얼바. 키나게 된 점을 슈나. 나야 근데 쓰우래.
1: 하지. 세데라. 나랑수야. 교타 유베게 셰우다.
0: 레지.
1: 니랑게다가 템모 갖출래죠. 아. 템모 막고 요비. 장게 캐린베.
0: 다리 키나게가 된 지슈나. 니 캐링이나.
1: 마요네 마요. 데데쇼 토미도.
0: 라. 나 디
1: 하고스 제례 가르쳐 안 되유
0: 내 아무나 퍼진 균이시 내 퍼진 정기
1: 니앙아스 내랑 퍼진 종스 러비인데 랑게 캘레임 중 저 다다 저
0: 가상 아칠마 퇴인지 파주친 치대 양스 러비인데 기랑게
1: 가리시대 러비스 그래 랑파 저한테 상추 사가시고
0: 기랑게 야나무 중어
1: 랑해 교시 양재라 다 몰라고는 수요 있기래. 내 가봤을리.
0: 아, 알았어.
1: 말람 삼파 유구이.
0: 알았어.
1: 왜, 오라, 간나서. 나 단 레어시유, 차례 가르유.
2: 少杰, 퍼유구 소송주를 탄다 미지 두게. 달로 랑고 표격 투주 장수나 피게 냐우스도가. 탄도 미지 구지게. 머미 중요 유배 마체. 탄점을 종다 등유 유배 레집 고유스기.
1: 어, 오라. 네 계랑 수요 텐죠. 나 게르게 둔다러. 티주 만하는 용도게.
2: 한 개를 던다를 배 파마니 로토브 손자 따도 진여 고마를 배 아
3: 미지 류제 전속이 민도 둔도 퇴여 말쓰기
0: 띵에 신기류 제집 로라게 미지 구대여 쓰기 배진 겹쇼 후주 부쩌 딩기 말와 개승문에 쩌 딩나 남겨를 쇼하시다 여 마시
4: 적대 정다를 쇼우면아 정다 쇼우 말해봐 여 정다 쇼우
5: 你要 回, 你收拾了比, 收拾你要过来可这就过来, 你这个地的,
4: 남재, 今天大家要我这什么?
5: 我收拾, 我这边这些啊, 你这个地的,
4: 光给咱不起没有光不的,
6: 교회生命多啦, 满桌也生命多, 你打听这事可以第一面把右下呢我也不去那么多这你要说别人住街看他来呢什么时候送住位的你也上班呢那么就要我是顶个三处就让给狂狂那么就通用嘛的你要下单那么说三不打呢写下了什么的看他你要开始前呢狂着玩能写些图书嘛的一旦写我嘛的当他退出要的总打钱查住的就有命啊让美丽留在诊所修年一半面吧
7: 啊，让恁阿姐就苦住个两个星期了，该是等着吃些。
8: 啊，是叫，等到下过门都喂，俺们的留在诊所那小偷买的，叫让得救下。看意思呢，俺叫让恁些打不开开门吧。你俩啊，可都学的。俺学没。看这江大超差没多个。
9: 超没多。
10: 让打死些。 이제 저쪽 근처 중요매다. 용보사야로 카야제 길치 유매 다가 용비.
7: 나라는 시리 삼중에.
9: 남제 대사 배수시 다시기. 답제 히르시 다시 왔다.
10: 답제 캡 가수유네 미리 루제 전선나 쉬어 구가 브름도.
7: 전선한 배준 최고로 봐.
10: 이네세 팁 로랄 거야 미디 가르면 도가.
9: 저 주민군에 미리 루제 전선나 쉬심 두게.
7: 예 하고 뭐 좀. 가주시는 닝민도. 딱 빠가는 시리샤.
10: 계세세 팁 로랄 공하면 송비나.
7: 미 뒤에 소리 돼. 네 주저가 맨 럽차자. 카경대여리. 두개 말이.
10: 아. 쟤는 안 근데 저래.
7: 나라시는 네 주저 뭐 쇼쇼 하산 봐. 양게 그거 뒤 덤지 채웠다.
10: 랑사방아 쇼도 요 말 삼중에. 네 대도나 쇼야 쇼이다 치자. 계시 다른 원에 쇼토비는 네 루젤을 묘토기 양세레브리. 이네 대도디나 나 쇼비는 안쇠 답세로 가게 장제 교수님 그 삼제. 네 쉬위디 하게매.
7: 장 좀 더라. 디바케다. 我来出差很久没有新个月今年新年写的有理前些月的他的教育没真多的呢兄弟有没有的有理上中午冲出门呗好好中午你好好中午一年没几个还看到咖啡 주저가미르르저전조나슈야르동체루충기겐차가두인스기디주저전도나슈야타메코급드르다
8: 你就叫把我这个月告诉得里头继续给不出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
7: 미다다 걸네. 내 마켓 하고기. 주저거 삼바 김장디다. 녀체도 인성 부여리. 이는 안 좋던 저거 야민도. 안 좋소서 다도 치토바. 근데스 전에 안 좋지절 그거 쓰니 제국이. 나 대비시.

0: 가져오듯이 그래.
1: 나 란주 미나네. 첨예 약쇼디게게. 니엘 정다체. 드니 첩퍼도 폐지 따왔음지 과명해.
0: 저는 가서 텁시 시다 주어리. 공부된 들락이 사무소고된 대수지. 님도 접주리.
1: 콘절라. 님도 접그르베.
0: 응.
1: 갤라. 시다. 콘중은의 시에비나. 안조 남갈 함초바 제연제니지 차셔섬거다
0: 딩아조 남갈 함초 주거기 도다리 수스도 안조 레리지베 도다르바 장게 제주치아 육샤지 고부든지라게 함초 고데 대슈그리
1: 갤라 니카산 신비
0: 제나 고조 갈스도
1: 케콘 링미도
2: 지 암라
3: 쇼지에
2: 희랑게 춘석 샤바균베
3: 어 개비
2: 돈도 장안나리 샤바균도
3: 빨랑은이게 랑 산동로 로약 튼다디 태좀시라 지그동아 제자 튼다디 춘송다 저와면조 삼추 제자 티디 뭐라러 카바스게브지 뭐라러 파마수이네 수수부고 칠이 유로체네 생부시 은이라네 부少제마도메 少제바분남치러 강부德姐恰恰坦的年三连你去了又借有年名都是了比

0: 발라. 로텐도 차남도에.
1: 타르친샤.
0: 칩시나.
1: 다가셔다.
0: 기란 칠테니임베.
1: 선이 샴규 차고유사. 공직 대고 제봐.
0: 도서니의 교부. 기란 칩시제 쇼다.

0: Tiri zhangle zhum kar xie wu le si ne. Gangzi bo liu zhin du gu ki zhum xie wu. Rangpia xin nian du yu ki di. Chek dong gu bia sum song liu tiri ngi nimu de. Bo li la gangzi bo liu zhin du xin nian xie. Lu bu du chak cha pep jie. Bo li jim nian ji ki heng gu ji zhu xie wu. Ha ma hu zang. Gang shu qin bi dong jia xu du. Heng gu da bo lu. Nimu du gu yu sa tor xia. Cha ba chi ta chu zang. Gu ro bai rik bu jim jie ji ga bu ri de. Pa jie cu jie. 한국팀 보러가면도지 권나주샤 니스딘데 힌디 신집에 체크할지로이나 체크할지로이나 디링 좀 님부총에 계세 님부총나 믹좀 지켜다 님부마주나 믹좀 팅니게 봐
1: 고럽디 룸도 차이글아
0: 니에데나 볼루니에티 룸도 교브리
1: 암지다시라 맹간시나 저녁에 내부지 지지지리난 구이
0: 알레 자, 이 놈도 욕쇼시. 죽겠다.

0: 이내 레그디 나저 남클함 접주고게 셔토야미도
1: 다들 나 적수리 니야 나저 적배미래 삼탄과 지그리버 공무수 두대라
0: 제너 두준슝미 알레 케이시 권자라 슈유너 니에 전구대 댄데 못되는 그리
2: 와 喂，巴萨拉，巴萨喽，土田拉谁进来了？
3: 他的太差劲，太差劲了，恐怕太少。
2: 村长了，矿点里水源起来一边了，没些钱呢，矿工错过电池修过三不久。一年土田拉个，充满水，项目变木文吧，但都签不多。现在土田拉个，起来最少白，变木文吧，这不一呢，差不多要了送给。

0: 야피슈
1: 나가지 마리 나 지주라고 고기
0: 지난게 하면 접주게 야게 빨리 능기 수고 마스베 야메나 나나서 님도 참는 게를
2: 녀셰브닝 그위베
0: 녀데유 라마세는 나 쓴다
2: 장 탄게 약라
0: 장고시에는 티샤가 스미네시 다도 님은 혹시 또 중도
2: 디야 장 장미도가 만은 되게라 심샤 현도 하부시 통치
0: 나 당바 톱도 쓰이베
2: 디랑 게 셰스마
0: 더변 안운 십지게 저거 체브지 셰마 동가랑 또 떼뉘미
2: 괜찮대래디 출력이 요 맞다 다들 회의 전에 그런 요 맞지
0: 그저 덤지 제가 요번 예신거요. 지달라.
3: 노.
2: 코요다 취비제서를 십제치디 심제드스민도 이내 록시장 최도 치야디 심제도스도 유미다 저와치디 체크합시라. 디녀랑 가랑저 넙스 포뉴 여러부.
0: 넙스 포뉴 유자 냠뉴레디어지. 가발레스 녀 여제 중쇼. 던도조 공보다 온도라 여러부.
2: 던도 어.
4: 西藏最对讲大企业的那天请不起这些马拉苏共企图呢中美讲大企业节老子黄土区别更正面呢所以用很这次求职第一天上了马当的用马达可是老子做不清洁中美出差当电别催促节目都比呢在区别正义昂大西队求真恰马参不达也能上完那面呢得来马前的格式第一天他落地不起你昂我西不起个米看怕这节也马前不清马是小大姐用过一道来你们能够
2: 呀咋到说 Tengi nian de po song, tan de ya nga bia le xie yu bie.
0: Di cheng xia du gu, nga san du yun so.
2: Xiao guo zhang zhou de xin xue xia.
0: Sen yin a kan ba zhong yin yi. Ran luo di bu jie de, ran lu li pi jie ni, ji mei le de ge sha da da sui shua. Chu mi yin ne zha, an wen xi ji ge mi yin ne zha.
2: 工作是不是需要的年龄需要你也能那么过来也没有主动按罗用呗用啊前能按住韩国娘总图别没得收银的前台里的我看吧昨天你被配给许别喝来的却该被几个打住了拖欠了啥的谢就是都
5: 彭阳了老大的这头桌云南没呢彭阳给老大的点点搞不起的我那些呢听不起彭阳给蜜蜂就不念团去今天送 kanda nga lega meyab daga nyan nindari chi nere chi lanche chungde yu ina dine che nga xe nasi le de xa pengyang ke kujo jimne nyaha kukuma ri simdi la nga le luen yi xo che pengyang nyurlop chi ya da chenpo suya ke kukup xo sam shi ki 다든가 로고 준 메모리 되지 하자. 두스터디 엄지스니디 기치시 부실하시야.
6: 저제시 량게 소소 숨내 시라마소. 문에 제나 엄지지 이내자 야나 타마 참녀지 이내자 소소 순수 댐비에 치우지 인바 이치 저거다. 孙秀典别光那皮头皮呢，安妮，西内，托不打，讲人个皮头的，嘿嘿。

0: 급 지메 미리 루제 전조 소바 로지 무슨 질림도 란디나 슌두 민두게
1: 저 교미 자영이 미리 루제 전조 나 슈니베
2: 마슈메
3: 딘제시 젠도 나 슈야 고급 탐들레 도체나 급김두게
4: 예주저 바오시리 쪼랑강 온 줄로 밤주기
0: 다조 슌제 시지 쫄린치야디 구르미랑 레르다
3: 니에르와라 상게 통매 삼르티 균규체니 소스겐데 유베 소아스게 돈 승비

어머, 주지중사마 원이 요래라. 전다지중 가리지니 천인 다시 모리. 랑미 세턴치 수수 담고 채사 빨하게 티주게 직매 니아르와르 랑디기 돈는 숨기 랑 少去你们的脚。

0: 빨라.
1: 응.
0: 네 숨다 제차. 딱이란 도제나 뭐.
1: 응.
0: 오늘 이.
2: 응. 네 양자지 시에긴다. 슈구고르 겹도 네 봐도 기배슈 겹야데 춘지 야구시야 신송해.

0: 남기에게 하나 줬음 주스. 유미가 하나 줬어 주스.
1: 내놈 잡지 말람 대체네 고고 잠손에 가네 대치제 힘칼라 내
0: 제트 마키 돌라파 무로가 접게 주스
2: 남겨 가면가 둘비 가면 토 우주 가면 줘. 남게 틀면서
0: 하고 쓰지 마.
2: 남게. 나의 경고도.
0: 하지나 쓰지 마.
2: 죽 겨와.
0: 저랑 경아 꿀채. 야수 입지 마 씹치라. 나란 이 샴디 못 쉬라.
3: 능다 먹어. 내 고급대 탐지치기
4: 잔다제르가니 타신다 제미도 땅아르마드 제규르도가
3: 미리 루제젠졸 하다 디슌신 지바
4: 용아 장게 민스도다
3: 내 장래 소소스럽 소소 타네소 너니 부러차없이 나란히 님도 미리 루제 전서 탐대 쇼르다. 라시도에. 라시이메와. 녜하쿠이.
4: 야.
5: 접제 되죠. 진짜 그저 잡으리. 허부시다 깁샤.
4: 신유로 처디 깁제. 룬바 잡으리. 녜니 셀라. 니만 감비 있음죠.
5: 조로셰나. 중디게랑 접대자. 접제 가지 규르고 배주당 말이 아직 남무다 원배 접제 어제 가르침내 배주당 초가 랑가 개령고 접제 근제 시도 시도다 아지 배사샤 팡글
0: 아지 겐투데라 양가 수입이는 다 그러버
4: 레라부터 이제 과열해 돌로 차장 소바 가래 시라요르다 콘체부 입에 마체 뒤죽게 등 말이
5: 딩모네
6: 아게
5: 딩모의 첩제단 소야치에도 마다 조물하게 싸게 통제 제비 뒤진 개신부 있는마도 잡제단 소헌제 잡둔 시금에
0: 갤라 야면 참석하는 건 뜻이 나나
5: 렘베 야우제 겹식민 누구 있니 가래스면 겹스 그래
4: 갤라 남자만 나다 수익용을 하면 첩제단 소 생어이나 생아 잼녀든 저 요리 탄대들라 락제든 저 신녀 꼽으시라하다 다 모두 세규리
5: 해서 가신 부디 접시 잼녀 약신이 말했으나 강원에 이심어서
4: 야면은 수치유라를 접시 유매 건드는가 되게
0: 두디나 니에시는 첨부사 앞서 저 전성비 시다 종다지 되나로 콘주머신에 첨수신 구어봐 기란게 접시 잼녀 되게 강소 제비는 人不连没用 콘종원조차기 구급대바지는 용도겠어
4: 수치라
5: 랍자든소에 첩제 강조를 하면 좋고에 노부리 종다든제 랍자든소 냠뇽케임해봐 계세조라담이너 막 화세가지고 그래
4: 수치라 갤라게 된제송야를 도가요마리 하미첩제 자칭부송자 랍자사업든제 쯤비너 조라담이잉에 숨기
0: 지난이 둘디그맵 예시기 제장 콘제집에 뺏는데 기유 두디라 시스난다 소스타게라 직시다.
4: 러스. 어, 지 진짜 약을.
0: 토디라. 삼일 접숑게 양갸발리나야디 카즈구이 투르샤. 나주 종다진다. 랍다마고 소자. 미망은 쇼치그르바. 실록 셈스칸 테즈레 요요리.
4: 어, 지 벌진 하고 싶다 겹샤. 알레. 겔라. 겔라스다.
0: 지스나다. 녜미카지. 삼일 접제가기 르므세르딘데 세가답이. 르브디게 라스노. 토디라. 키란다 초츠타게라게 야우시로. 키란게 야우도수나. 녜네데체 첩제 세시소 소슈게이. 디데체는 용두겔.
5: 도다.
0: 有人没来打不来，老大这边刚打个黑的，车子怎么样的？工作最准。托钱了，托钱了，我做一切能把托钱拿收回，你让三桂姐协助，托钱了。
4: 对的。老，
0: 今天的，我这点做。
4: 好了。
0: 所以你得不客气，
4: 谢谢。谢谢。嗯，都得，都得，行，行，行，行。

0: 주변 마다 사적이 같이 시소 잘다가 유피 창문 안개 갑시 하지
1: 주변 마 보유 로년이 헤스네 같이 년이다 마트 걸어 나도 시가 요비
0: 나도 년비
1: 마디에 대해 로추스 주비 다 로린 다 쉬셔
0: 로추스 신샤
1: 라슈다 미스니에디 뒤쪽인 구조도 참을 제주 월스 거리 이내가 훈계네 카체제 교육 구치네 대대배 내주디게 큰 제토무도 깨져다 급티도 나버크 제지네 롱예 대부능시 녀로러 세세팅 디 차용기
0: 주비 라체주
1: 퀸게니 마신 다가라 안 되샤 이내 알아서 유도 친여리
2: 주비 나랑 다가 요비 제마 거두 요토미에 你先行不送，行不行？马上。

0: 조금 뭐 아자게 샤도스 기회가 나죠. 야주. 야. 됐다. 영화. 야.
1: 야주.
2: 고보. 경영을 하나 줘. 면세배 겁나. 메디키. 괜찮다라. 고린시드. 하고 체크한다. 커프 유튜브제. 돈시다 괜히. 진해 말이. 강해다. 누구 유네. 나와 입시라 유바. 다들 응시. 밀로스로체. 충주산로체. 정부김지 겐드세로체. 드네 유고와 협주루. 니무카 카세제. 대학 말어봐.
1: 저 카세제 대학 니 바관하네 투유유.
3: 가래.
2: 가래.
3: 뭐 시어팀제 규율이 붙이네. 공무원 두게.
2: 마콤랑 콤브리. 달로 마구레가 타가 체자. 배도 콤샤. 니 전화시에 잠지. 맴치도 근저 유메. 쟤를 준비. 간다 구지게 가시 다배시고. 랭게디 카오 카츠유네. 이메일 쓰스메 봐. 미숨제 쇼르규리. 태솜큐니 메 봐. 나오기 부 갖춰 메시. 단단히 깨지시하고 삼네. 밀자사 망소 심들 삼제. 삼로. 조숨 접게 당국이. 디마세 마직 내메베 미커커도디. 단단히 냐스코 시엔이한테 샤샤. 태공아 먹본데도 민도 좀 갈사.
0: 쉬러가시 뭐.
2: 다들게 민도 갈 수 있으면 신규배.
1: 신카마르.
2: 지랑 주도 삼.
3: 신카마르 나지. 라뇨아. 산에 레어치디 다그리. 레어치 꾸지 제비니. 주도 세월이라. 가지대래 삼당으로. 먹구나 되면 시 그도 세실 적 봐요래. 시름 레어치디 특시 담아서 당으로. 마총주나 레어치디 라레 레라 캠도와. 쥐 카메라 인다.
2: 쥐

0: 선아, 다들 알 없을 겹도 시규시라도 와. 얘마 멋셔 팀도. 부근행시 어디 어디 구기. 다들 접으셔야지 알 없을 게 아가씨도 와.
1: 람 무메베.
0: 무메.
1: 무이제 루쇼고르 깨가 경하송어.
0: 인생 말이.
1: 무메.
2: 계지디 대주지. 쇼 파고 장단하는 루제 창매 거주기.
0: 요 생기야 가도.
2: 월에 저 소지 계지쳐야지. 저랑이 하나 저 공부한 것도. 저 공부나를 저랑 한 것이야 그래.
3: 디고시에위나 나도 자주 쳤세 군계 소다가는 시오시리 비게 갸종은에 토제 미시도 급주 입에 마세 고유 교알로 넘시 교도에 참아요시 나 전문군 차샤나 내게 주과 머신 황기무디 가짐 이거 제자 샤오리 수십 이내 가짐 이거다 홍고 차지 허율 고우리
0: 최장 공부 홍고 예자샤 니헌고 공부사 샤유
3: 태무지 마조루중 관인시가 주디 루부도 카와프 유습자 달로기야 타제비 이네 서윤여르타가르 카와프 유투구여사 마조루중 성성차수 주변게 가다사오지 루쇼구 슈구대대지 미말랩시스기 타무디 카와프 유트를 미니주가라 못해샤
0: 许少杰义，俺到广播拉不了天下，孤独哎，他是他阿姨。喂，孤独哎，孤独哎，喂，你们是做不到不切的，没听着，听得着。想不到就是他，我也没得，抓住了，抓，呀。 로다 야 로다 로다 쟤
3: 땅아 조통미도
0: 한주문주 세바 니영마리 디디 참세라마 세시아 조통미도 나는 십시 세주 탄도가 진산통기스기 니 삽장아 짜짜 수제 수우구두구두구 제비 원통세 참세라 치수 탄도만 조가시아 니
3: 수少지 경시라요리 소수두둔비지 아 요추
0: 가당아조 랭게팅 당구 주가 주드네. 가시 미 제사비. 계속 임신 아시비너. 이거디다. 한고디. 예포율구로. 시아고야 상무시에비. 마고야 상무아비. 나루마톰 개비도. 나라니 마사기야 쇼츠 임브리. 바위 체스 칸리. 님도 저도.
4: 他所以七年七十强到四九里，皇帝也打不着啥。这是嘛事啊？叔叔做主的。干啥？不叫不叫？不叫不叫？你俩干啥去？喂喂喂！让叔叔的。徐少奇。
3: 他们得收拾看下去去呢，解决解决。俺们那个设备，伢些讲是啥回事？
0: 让给女士小姐，俺们那个设备小个某某啥回事了没呗？
4: 既然你牺牲多呢，啥好设备呗？
0: 让看见中央面子，还空吗嘞？
3: 他都俺先当回事的，你也晓得看不到的呢。他都先当回事的。
0: 何是？今天你让给当送？
3: 爹妈在，他妈在，当送。让个东西多，
0: 是。让个要东西多，
3: 让个东西多，咱们。
2: 谁喝这？就少这个一两两单也得呗。
0: 是，我这里。

0: 你都你生日到我堂不起你是给你的农民期南卡国门这部头子也没松动出金个就是别怎么领期领你送别破张波的铁汤清了落户一期拆迁得雨 龙杰东松给戏推给库尔君南马布里定图今天那边破张题中华戏戏日的你你们那么细处前面军军图板帮不起雨了推着三板儿陪起基督给孙秀千木帮不起雨
1: 龙洞区人体的军将性村长杨内吉中国平均温不节约其次你是送人给其中中心日记开吧拉里亚娘的总理别给边角比大狂比用我谈别给转米托单恰下别给谈 야르튼 집에 변종 준비 냠용탄 링탄제기 제시체모 솜르미디 주십 제싱 용화비리 제바 삼류 메다 체와타 폐계 동외 직균타와 냠도 뒤입시
2: 십주 전두 토 리지 개비 십사회 정식타 비시 순보 전이 기능 규제를 되네 롬스 군편타 면주 긴수 리슈 버파 긴컴 송급 솜르미디 표시외 징주 당춘 토비 피계 충제 링싱 미리카기만소기디신기베츠와디네 티니 시디탄디리 망주긴송송레 중원시리지송부지 자면 본로친키 세간체제기겐치모 콜레시비 심주디니게 주진 구쉐우이 표현란로 뒤주튀엉이나 포르슌데비 피케충와 롭수니케 치슈시이 로뒤주튀엉이콩토 미망치와 롭수뇽게미 니에티리 롱창베 청진티니 중화미망치튀엉게급게니도니슈류 게융게민보용시히 청시이 城西铁儿苦滚路过情不点语城西铁儿文白别图米不米人啊图人老师

0: 나 저 내 주디 도고시라 지기.
1: 그저 조서.
0: 나머지 수토네 소 지기자 이내 뭐야 진행이 됐어. 네 대나 네 자매의 개신 있기 마시.
1: 원상 총서 뭐라고 붙이냐 용고 마시.
0: 이내 장게 된다디 能就去了嘛？去了。其实毛拉不就是这边的，让老新啊就呢用个车些，让个二柱的给了，引起卡在不起是那么多。
1: 老对不起是，二柱的个你还是学是那些人，哼，俺我那一切没送。那么亲戚几个晚上从这那么是拉我切土了呗？
2: 你有了呀？今天还不是多啊？
3: 是，兄弟，俺做爹这么子个用活的，出爹怎么样学习？
4: 阿姐。啊啊
5: 清智
4: 啊啊啊啊啊啊啊啊啊
5: 啊啊啊啊啊啊啊
3: 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2: 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5: 啊啊啊啊啊啊
6: 啊啊啊啊
5: 啊啊啊啊啊啊啊啊啊
4: 啊啊啊
5: 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2: 啊
3: 啊啊卡桑啊，兄弟做把亲兵，今天从最米达，阿家看出看出都不是个。你若不是给骗他们说，车上阿出约大家用兵，伢人你们都用过有是个。
5: 老用兵是啥？要不是穷，能参加为用个钱。

0: 다 약시 중나 수지다 수지 플레 좋아치로 니에 체든 바시스 민리야 모랑게 개그 군지기 삼님부터 버스터지예 민디 야오시라도 체든 바시디 야오서도는 개차시라치유리
1: 다지스지스 중모 니에 란 로부친도 매매 니에 오네 란 로부체토미도 장 탄데기지디 니에 교부다 용매 마코치모도 군인이 시주시
0: 칭지게양아 딘제스기
1: 지도아
2: 지저
3: 어
2: 아자야 니 레카 시고레
3: 어 니지 레고기 서코브다
2: 디제야글라 쳔나 다과 자제민 도르바 나 자제민 도데도
3: 지지 어 시브지 가 징이지 어 뭐라 선유레 싱이지 어 중두주바 사쇼 가스가 조고고도와 배차샤나 담산다 담이 가르 여비네 뭐라게 조비시고시 레그디 머랑 삼부도 쇼르 잼스가 저기
4: 되다 신우 생이디 이나 잼스도 레그체는 용마지 레그지도 잼스야 요마다
2: 아지 잼스 봐 그거지 아 단도 로시주로 단도 맞진 그도 주래 찬스 겸 요마리라 보고 요마리 잼스 오죠 찬스 겸스나 잼스 뭐 좀 당시 봐
3: 하
4: 진짜
3: 어
4: 기니 그도 찬스 겸스이 콘서트 안에 롱데 가서 린세도
3: 봐봐 콘서트 안에 핑지에 먹었어.
4: 핑지에 먹었어.
3: 먹었어도 왜? 어.
4: 핑지에 먹었어.
3: 어, 봐봐.
2: 네 손에 맞다. 맞다.
3: 봐봐.
2: 뜯다.
4: 아, 세 이딘데 전에 사부 요 말이. 나서 왕사가 남수 걸어봐. 롱데 핑지에 맞대 비네. 집안랑 통주 지르다.
2: 다 그지.
3: 하지, 봐봐. 년지 지야다. 나한테 신내 씨. 뭐 신내 남자 능민도.
2: 남자 민도스 가서 그래. 남은 능는 니를 막줘지. 참부도는 찬스 겸 다 그러봐. 잠바베 저 바바도 뛰어도.
4: 네.
3: 아마 네 아샤 단도 소문도 그게 나 심지 마시다 온 거. 멋이네. 단도 좀 기나라 년지 재우이나 니엘 강부 요시. 단도 좀 기나 강배 권세시. 나 단도 내가 렌조 손자. 강부 경은 과여시.
5: 진짜. 상 교부 뿜부 손자. 나라 의문 구이기시. 강부 뉴비네 군주 범 대수 손자. 군주 뇽마스베아.
3: 지저 디테일아 총기다 총세 직부시 민망체게 강문여야디 병원에 도용을 성보시
2: 다그리 니 나대 가주제 막바 친교다 직부로 요마리 요마지
4: 제
2: 요마다
4: 요마지 나도 신바 통주 제주는 거 봐용그래 니랄 셰오 디테일 다다 마데네 제마 신이님도 소화게도 또 셰부시 동거다 장가 바방가 나대 대비는 시제 어 마리 앵아다 직부 마지 어디 어
2: 진지 계속 총기나네 강부신 뉴비나 가주 고고 치래
3: 어 디 강부 치중다 사지 양일도 유시 뉴비야바 차샤네 통매 병위디 치솜주제 혹시
4: 가수 치솜주에
2: 망구디제
3: 망구디제
0: 장자 지스
3: 아시 헤
0: 对，桌子可能小，对，你坐那个了，这是啊，对，你坐那个了，谁在说呢？我让你吃火车坐啊。用啊。啊，阿姐，听着，您接了。你真说过三年是土木匠，云强店的也不是多。
3: 예사르바 랑게 만차고르 상칭시
0: 칭지 랑게 서칭 카브네 되다 아지 딘저 닝지엘라 아니 니게 대 캉부친 주시게 니네 서시 뭐 카시스다 컨저도 마리 랑 게임 카르게야도 나라니 인사지 대야 기부치 민맹거야 처하시게 제 대초리 아직年年这些有人给忙给打
3: 김민도 年前呢, 让一些的, 让阿姆拉个马三皮么多, 可是换个三皮呢, 俺连老婆小么打, 让三么多打, 让阿姆拉个, 让个叫庄新的车, 对呢, 让庄新的爬青, 新个木卡些是女, 对岸的桃花是狗, 让新不些的兄弟有马戏, 可是换个天皮呢, 公龙是拉新个打,
0: 唉,俺的阿姆的阿姆的, 俺的阿姨卡卡着不, 俺去多去多马里, 嘎过三年嘎多马里,
3: 어, 야니. 나 럽신 주디 옛날에 조선 시라 단지 럽신 담버다. 你怕么你热完了，我重庆那米奇恰就阿生不是。
0: 重庆那米奇那爷爷卡里有嘞，重庆那爹是天生的苦头不是的，爹可能咱们可真命多。人家晓得，爹托俺亲戚结婚呢，着送可再住着有呢。
3: 哦，可是托俺爷我结婚呢，毕竟真女婿是主事。
0: 看也不盯着哎。
3: 哦。
0: 人家晓得，重庆那里也吃酒女婿，同我也看不明白我也折腾嘛的。他个晓得，我啥子看不明白都。
3: 嗯。
0: 我啥都用不着。
3: 用啊！
0: 你怎么吃啊？看到？
3: 哼，呀，许多看不熟的。
6: 对的。
5: 看清眼吧，哥哥岁岁的这些些。
2: 进来。让一个大姐把我儿女给亲自看过女儿了，我还是在外面吹头叫我三句。那亲自亲眷嘛，谁家是给不认不是的。
5: 听让你给钱堂嘛说啊。哦，下面的你幸福的亲自给大姐，我还是给你们多给几个。
4: 阿姐，不对呢，老子点不全的名都，可是他吹头叫嘛的，我你让个阿妹先把念都。
2: 进来，谈到我在哪儿对啊？我就拿我家我爸打老蔡和我爸爸呢，同到吃喜酒吃多。我你个三不打比，吃什么就说俺的，让军官看不女，吃俺的让色心宝妈连就我三不去。
5: 嗯，吃俺个色心宝妈连要打孙女俺们都等嘛些。除俺这边了，我爸们会要我吃的。
4: 除俺有嘛些，听个那些，卡岁得不多呢，得不久什么，让个阿姐。这个人家的小小的年个媳妇是多。我做王三个妹妹操心他们的这三月嘛是。得了让个准备重建那里偏见也不当也定居的。
5: 年三八我妈心就那么特别急了。我做错片都是三句关的。
2: 年了俺们这嘛是的。他都哭你敢说这边干什么妈在旁边的爸爸鼓励一下。他的格子丢了，俺就能不能买着不抢嘛？这边，今嘛钱是够，不会结束呢。过年呢，俺就拿点钱不是吧？今嘛呢，俺做了家庭就是穷不是吧？人嘛人，
5: 钱的用啊，你赚到的幸福乐不起。呵呵呵呵呵呵呵呵
1: 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
5: 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
1: 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
5: 杨姑就接不送啊，豆子马腿呀，俺们这请没着啊。
1: 嗯嗯。
5: 你今嘛豆子请不吃素呢，重庆那了，拉不着等个豆子岁岁欧能行，全大件吃肚皮。
1: 卡接送。
5: 嗯。哦，幸福。陈大姐，你。让谢亚宇
1: 听到可是也
5: 哦爸爸阿妹亲自亲自给我的看不牛亚了我最困难我的你也别就当初你死
1: 卡最过死多
5: 哦这算不算啊
1: 钱呢是哪个民族国？就俺今年热嘛热。
5: 宝贝，今年没，什么节能给啥？
1: 让给今年什么节来样巧话识别？
5: 哦，做的，爸爸老钱不送啥，大把年岁的金币，什么节钱的呢？也不民族。嘛是阿妹一年。心里有个亲自的压力的强子给别人说不起的 지마

0: 샹루 가지 남다 마고 대규이
1: 아 저스텔레 저스텔레 저스텔레
2: 저스텔레 닝코트 딘저닝 지엘라 저저라 치고 그럼 팀 더 인베
3: 팀팀 당고이 꼭주주 시티드고
2: 민도 즈부시 테샤
3: 싱지게 고염보다 지금 마셔 싱지 종기나 미스로스도 멋있네 종기나 미스고 종기나 둘로고는 수수스럽도 네 고염이 고마고 줘스럽도
2: 진짜 과도 님부시도고
0: 아마 되다 되다
2: 아차라 가르치 요래
3: 수주완라 새가 죽고 시
2: 라가 바친 만년도 남민도고
0: 디디네 가가르 꼭색 여가 진부이
2: 아구라 아구라 교친스
4: 네 바바 아마 치되다
5: 나 저 좋아 기브디데 같이
3: 가르쳐서
2: 개체무수 개체무수 로봇 잠시 코치 개체무수 대리지 님지래마 대치 님니 대우시바 선이 내가 저리
4: 어지 엄마 마이다
6: 야
0: 뒤에 잠기 아마
2: 진짜
6: 개요 맞지
2: 참아 종견하는 녀 도우리 종견하는 녀도 도우시 이내 뒤 아주 능히 스베 캐지 파린다 야자 아자
4: 당원의 망다 주제 주문도
0: 참아 아래 선조이 괜히 걸리소
4: 요
2: 네 매사 감을 봐 지지지 아주 칠 감기
0: 야야
2: 뒤에 너희 뒤에
0: 도도이다 맞지
2: 씨야 야자 좀호 좀호 뒤 샤모르 봐
0: 아 씨 더더디 집에 가유 디센 수고세 등그지 나주나 군성무 네 지지디나 루샤이다 강부녀가 통매 부무 등그지 저와 안다랑 럽친 레베 님디 차자지다
4: 아마 더 디제
0: 다가게 셔마지 라랭 야오치시 然 요구 메시고 나를 좀 제쳐 마시
6: 진짜 제주 제주
0: 나봐 루시
4: 야죠 아마
0: 지 부고부디이나
7: 키라 디스다
3: 디르베
7: 글로디 님이여지
3: 시바
7: 지로고이나 나지 담러 쉬죠
3: 페지
8: 톨로디 님 집이스도 대권자가시래
7: 대야 제돌하스리
6: 지 감사 부비다
7: 하나주 피게 수제 가면나도
8: 진다가라 너니 전수 능도게
6: 아 기라니드 아 완찬총주 왕씨 来着吧
3: 이
8: 러희
6: 양포주 나가 나무 허싱부르바
8: 러희
6: 기라니 자세 믿는다 년도지도 초부 시부지 중송아 로몬군나 내주들의 레즈마도 여마시 니에 가바지시제
8: 진더비야
6: 기라니게 니에 발린 제부디 롤치 모스게야
8: 진제 마지
6: 제자제 롤치 메는 나스네 럽사여시 머시 년도 니무데 머히브도 시온스 이네 니에 수베 외디디나라 다가저주 깐야인다 마샤부디제 깐제메
8: 러시 카사디 닌지 니모 발린다 빠게야 요충샤라 제지 요시라 충샤 이내 터진 아키랑 제지 제지 마셰비게 따고 삼주
6: 띠가 생해 봐 배징 아스네 숲사 삼중아
3: 숲이라
6: 아
8: 라
3: 말이 기라게 여호 세뉴 구십에 띠가 중원에 신 방다 개체 보지
8: 지
6: 가래 방다
8: 어 진짜 지 카상 혼주 삼주 주지 니 워만 원윤 씨 태차다 취샤 제산 예수 지포르 슈피 니 니 세르키나 주 바르균피 제장아 따와 삼주 기나주 균배 바르디 방다 편토도 통도 단년히
6: 어시 단다의 규리 우친사 니 아이유 생비
8: 어 야면이 안 갔세나다 계시 모습지 기랑 니브라 좀비네 너니게 기랑을 다가 세중 맞지
3: 지 계시 무시라이
6: 아 야면 도시 어 가방 다시다 안과
8: 리스
6: 니스나 니람사 가봐야 병
8: 리스 리스 레스티니 가방 차히 니브라이나 제발 좀 해줘.
6: 나다 먹어. 헤헤. 나다 먹어.
3: 조세나.
6: 에 계신 말이.
3: 수부수수.
6: 계신 말이.
3: 줘.
6: 줘.
8: 레스.
3: 레스 주고.
6: 让一路亲戚进到城了接水的。
2: 哦，레스。

0: 수레
1: 왜?
2: 왜? 나는 기란이게 제가 요약이 니두바니게 지다이
1: 아래 지다가라 힘없이 니두니 나중에
3: 아 니마샤 나기란이라 직지야유 니두디 기란이 오는 쟤는 개신부르베야 니 팬 가르토고 하시 개시 개신부게 매나 나야갈래 딘저기지 세임에
1: 감에 딘저 수년 요시비 개침시라휴 시무도 기란기 발간나 차가 용구시비 니엔도 매피나 지디주게 교통 통과 제동 마지라 간주 세세 체크하고 체수
2: 아네 개침부터 제 유시
1: 러시 체사 기란기 강경님 나죠
3: 아 체나 개싱 아니비나 네 뒤주 먼거 배제와
2: 제라 간에 시다게 뭐 희시 야스키 디슬바
1: 기란기 갈송바
0: 宋达，俺最接头的女主航运队在集体营。你到几时？来，三到几时？用啊，这样。才能俺到几时？这样。我来，超哥。
1: 딘제신이 요 아요. 영이 가지고 오시. 망고고 유슈나 제토 미도.
3: 예, 네 첩규 가세비. 단등이도 니그르바.
2: 아, 도시. 니도 니스나 나랑께 세조시.
1: 레스 니스 감이 슈슈시. 니에체는 진다 걸었스 니디 류게야 미도.
0: 喂，孙吧，哎，这个完了，俺从这个年头把那个面搞过会。你可把肯定说着。去哪子厂子干子的，俺找不上啥。你包着的来呗。来个你晓得，俺从多少个月有起。哎，这个完了，年底年底的，你那么些，其他的新队员那边的啦。啥了那岁月啊？你不过是大钱不差不着吧？顶着点子还交着，从多少个月有你有息的。
3: 接下来，地位地大，职位也嘛是。去哪做创作？王西来，你这几队给你
0: 报的，胖妈心猪猪呗，同不晓得。然后是你吧。接下来，
2: 你
0: 考对了，胖妹给咱听不下不是个，看准能不能在来接，你不同不的国语是个。
3: 等到俺都这样子的话，让给工作人员报这边。
2: 他把这事情，俺和你没好的见面。俺在刚子说不是吧？刚子给咱老王没算账。
3: 俺去米小吃个嘛事，弟弟俺三不新个月。
0: 这下三不新的主卧室，现在啷么子？将来爹爹还晓得？
3: 哎，嘿嘿，这个完了。你家伢装的，给不靠媳妇多。
2: 爹干了看来怕了，他老看啥钱呢？
0: 长时间面牛肉肉煮的，他那里面垃圾巴拉个意思个多啊！也就小米的这些么？让我有合作过学的。
3: 嘿嘿嘿，姐呢？这你个？
0: 用啊，谈到那么啥，让个家老爹爹个学的。
3: 哎嘿嘿嘿，
0: 姐个完了，我那是那俺这孙哥。除了是你读的啊？哎，这个姐，姐个完了，我弄嘛？
3: 那的，俺给咱打最多几个月的。
0: 你让笑，让俺操心你这，俺操心你。
3: 가든스를
0: 냅스 가르며 싱거유베

0: 밥이랑 찍 쉐이
1: 조사위비
0: 처음엔 내 생각 요구르베
1: 게 쉐다라 자랴 랑게 대주와 나 랭도
0: 쓰
1: 마교 마교 쟤 다들 아교
2: 저런
1: 아스네 갈치기 뒤에 봐 그래 유배 잘해디 교를 안 그치 유리
0: 주인다 주리 주인다
3: 주인다
4: 디리 다가삼쇼다 다가삼쇼다 老车 기란주 나를 장가교다
5: 용아 주인다
6: 저
4: 가르나소
1: 아, 전작의 다리 뇨트랑도와 칭랑남이 심주주도 님보체니 다다종 이나라 뭐랑 주문체가 진샤 계신 님보디 전작의 조방집에 방다 차비나 님도 리게 콘주자다 다그랑게 로카시지 팀제 보울스기
4: 접시부터 제도게 심주주부 잠마시베
1: 아, 지 나라주 심주주바 지니 콘주자다디 심주주야 카야지 팀게 리게지 조방집 아, 지 대주디이나 삼로 그저 등고 있네.

0: 미든지시다 你们让你们都去吃一张
1: 朱莉哈拉斯尼米迪
2: 아자 니랑 뭐 할까고
1: 먹어 먹어 랑가 유유 기니 수수 내가 지시
2: 용아
1: 바이바이
2: 바이바이 아자
0: 좋다 야쇼
2: 둘이라 제시 시계를 민다시 걸어놔

0: 진도블라가 네스도 킹그스베 공가 가르송도
1: 네네 봐봐 네스도 신을 중도 매사 랑 쇼팅제 로버치다 쓰기유 로후라 삼도다 키시 랑게 레네도 동방마 샤너 나 쫑가 조가 키지 나고 네 쫑가 추비이너 랑게 팀루 루치디 무티 시리 여르베
2: 봐봐
3: 마신트라
4: 진동원라 감사
3: 이거 제브라
1: 하하라 라호스니디 레게 준다 메베간라 룽사스투 디콘 레게 긴게 니시세도 스탄베니 레고 슈샤
3: 라호 야가 게마시 냥아스네 레고 슈쇼가 삼쇼 이네랑게 버루디 슈시에도
1: 세바브라 마도다 니 클리클리시오 타능 아즈 속바 피게 치니 돕슈 치르치메 가지 팀루 테그네 투 마루망 투비 땡간 수 디테일러 통치 증매 봐 제자 예를 와러 제마 팀튼 선배 아즈 속바 兄弟 야우 체톤 선비
3: 섬즈데 야우르샤
1: 바브랑가 나 구자 딘자 단메 봐 야게 조가추
3: 샤로시
1: 다리니 팀스벨레 튼카 딜레 체 세비 콘송 아즈 속베 팀루 토그네 투 양자 차쿠 시제도 이네 루치 증콘 테러
3: 老胡咧，忙死这我去吧。前头陈嘴咧，听讲的让给军委员，陈嘴咧听讲啥子样的用过了呗？
1: 哦，这些是月，一到陈嘴咧听讲，俺就星期里检查月呗，去查一下。
3: 明的姑娘休息多。妈的，地卡上王仓的列车间里，看出个咪个陈嘴咧听讲的妈呗？
1: 这，来通看地址，地方内是的局界，控制权大，我是都上去，前三年才个亲密。
3: 혼자 좀 다 유자. 리모트 오브 제네 균형 맞지? 제스. 랑게 되게 되게 씨.
1: 요, 영아.

니가르니 워자라 체위에 강종 인디 리위 무규 차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투교 니가르니 지도 点别 사도 인디엔 당가라 그 남팡 주지 계산 매도 서도 点 니가르니 듀럽 사비에 윤종 사도 인 윤종 사비에 그기 미리카기 미모남 듄디타 야즈인비에 듀럽기 녜아 잠요라 중화 미리 지든소비에 두시 체링토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리 계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견정 사비에 벽이 등을 타 참비에 뒤지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지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에 문규 그 뒤주로 슈는 계류 견정 사비에 지도 点别 그기 주진 띵여티에 겐강 기멍시 등부주와타 사두 겐강 부류 초두 성종의 숭는 겜니 계급이 겐강 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는 겜유 변종 사비에 탄삼 도띵타 허승 사띵기 지지 루양 주여티에 조용리 탄삼 띵링타 탄삼 사띵 탄삼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호타치유 베베 듀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그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듀르 사비 방기 베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준지 베드 호타 제규이

0: kekab nipyo tsobdaan ki sikshib dikbyo toni mongrin namchi ki rudal sikbri. Uchi chi ni Xi Jinping ki tinshu xin rangye to ge tuan tsamjir pibri.
1: Gosu zego zhubji, Xi Jinping ki senzin uji chi tang chenme nangri. Xi Jinping ki nyedong gyami ni sibshi lor, nyene sewo yar ge tuan tsamjir shuyene, cho nipyo nyam to tuyrob sarbar kekab ni ki lewang chikun chobo tuybe lejen sarbar tuyo. Lo ni na, Gekab nii ki lewaan chikun choba zhugyung chebara zhumzhe sangpo thomni, gekab nii ki mimang la penpa zhugyung la, gekab thang, gekab ki zhigwaay bezwen do yu. Gekab nii ki miri ki gawa thumun yung yu be, bangar chewa thang, lenkyar pamyang, shumbo me be nindob den yu la, rangdob rangbi thang, miri ki lakyar zizung shuwe nindob den yu ba thang, shidi peke yungyo gyungyung thang, den tuen shungzhang sungwe nindob den yu. Chwa nipu, zhugyung chisab thang, yiji chenpo, Nyamle dingsab, penchun gyamgyorchi chishu chirudangne, liawang chikdun thang, nyamtu chakya yongwe wesir dongdengi lamdu gyote. Gyegam nyi ki cho yong tabju rore zhwa sab dongyur gwaydi dangdu yoye jisungbari. Xie Jinping ki, gyegam nyi bu chokbu lukdu yinbara lu yu ki denzi thang, tuyungu ki mungzi chenpo diyo. Cho nyi bu mungdu ti penchun yiji chishu chirudonggui. Serwiye, gyegam nyi ki gyebab thang chanbe pegye ki lambyu to gyugyuro 中国教育堂, 새로의계종신진기 용화비리체교로 수교교인. 중국, 我将我超过的表达工兵用为 民族초용的国籍체的, 계급你被批给特区绝对教育的兄弟堂, 国籍南京人民企业, 推荐的这些老大的也不齐呢, 珍珠堂, 内共的孟西智慧所, 客共的年龄的国籍动国. 前在三十三八堂, 团里三十三八六名人看中呢, 계급你给没得人类国籍修行结果. 정진변조르탕 종주피게 원둔소륜소 사르다르 기본기 냠래라 쇼기엄네 판에 서버 기승체고 너닝 비위 기급니기 미망기 자조 로든주 시비 무디 텐디체고로 순환린제 타고 총유 기급니기 무디티 쇼노루중타 리그준 비리라 쇼노기엄네 퇴전주 미국부탕 랑무 총등 거주 태규 소기 능수 중시 배주 여부치니 초용니 링내탕 로소 류제 유고로 산이소 냠레 갸지르 동고부터 계급니기 미망기 수균 자조 윤진타 다비 동고 다대기지 튜브 묵진 치외 계급니기 모두티 계지리 된주 쇼티 탐석 치에디 초마진루 락다르 치에니 장냠탕 구림 딘베 점린 내망 진타 군빈 코양기 변조로 콜라진의 구디 당토 메리기 레왕 치든 초보 뒤교로 배벌 흠이 치에고비 내송 나오시 오지시 이에 중국 나중에 철구 수리타 라다르 치고 초보라 저스틸 슈바타 조 시진핑 니리고 중국의 폐계기 중재 대외모 토규 이지유 세르위에 중국 당냠토 초용 토규 로리 지와 조순 계급니기 저와라 중재 서바 토바타 개군카기 냠내 꾸디 팅서 티브 계급니비 미망와라 자조 섬유 세르위에 미망기 세르위야 랑젠타 랑다 용규타 랑다 폐계기는 뮤토 규규로 중국의 개별의 체바 남양 제미세라 중국의 켈레 세르위의 계급 조정랑 쇼고마세 레게 계진표라 토지시 슈버지 세르위의 중국 당지와 서도 동조로 제대 통진 체니 중국 대외 기빈라 겹겹로 타지도 시기요 세르위의 중국 당념토 교회지 남지 념준 딩섭 제바타 계지 남정 조준 체교로 구디 당니 리준 비리 딩섭 제바타 계급니 기조와 서도 동조로 카유라위의 편제 토교로 구디 동조이 중국 등이 계급 채무시 인병원에 ngaji parsumto gegeb chungwa la zhanyam zigur ta geji jirim la zizung xu ni zemlin la mingba sangpo dun yu. Seru ye, zhu Xi Jinping ki dun na we kola yong ki bugui gejin la gyab gyur che di. Zhongo tang nyam to chong mang xiong di tamsab che ni geji zhanyam ta changsha yong gyur song yung chen du yu ji sungpo zhi. Jemin nang zhub ji gegeb ni ki zoda ki tun mung to chep si tang ben gyur chong dun, chen zi, lop su. 팀진 rinnen so kyekung ki nyamle yikse nishu thaa la tsenda guibara bangbo nao shi. Gyegam nyi ki Zhonghua ma jidin kyegab thaa, Serwiya jidin kyegab ki mutu ti tuyrab sarwara Gyegam nyi ki liawang jidin chobo tuyugyur guidi tongwe nyamdi sera thaa, Zhonghua ma jidin kyegab thaa, Serwiya jidin kyegab ki kola yung ki chungu chemu shi tuyugyur chogyur guidi tongwe nyamdi sera biyo shi. Tini gongwo, Xie Jinping thaa, Peng Liyuan namni ki mimang chokan chemu sirto chongjin to 我之前当街了各随随顿什么事王毅只有其故如输于不是
0: 今天我被催年个年 捷克部主席习近平去北京民望操刊节目说，中国无锡村支批别帕克斯坦去四轮下不次堂检查能力。习近平去中国堂帕克斯坦玩去这娃做年罗顿就团个扩村，捷克尼部偏村引气堂偏村三期偏村夹表姐切别，托尔多米认为随军则团队员。去年半，特区铁偏村一千四百堂，去年年内顶十千年，让我一口给批给铁管理党员。阶级退步了，更多其他穷养。中国阶级尼半这问题，我去派出所托，年块儿亲自去阳台看确实下雨。没人为况，你了天津六千去，帕克斯坦去七对六枚成一角穷。阶级尼半年内铁给组准不堂，别的铁给具备我。这团队给松江不接，其实钱不多。捷克尼布在处恰恰宣增前天越不通途，你搞错钱不穷。乔尼布退了不三边，中帕联网集团错误对高速当头。捷克尼布南部滚土，年内铁重置三不同年。捷克尼布迷茫了，偏得俺来钱我准不堂，社会系的电力勇气来解陪我堂。年款联网集团错误对钱，每笔短月借堂。习近平去中国帕克斯坦去了，让人堂大王俺空姐恰上松江七军夹边他几个兄弟，帕克斯坦去堂突然中特色青年特区团军去学去了当头，捷克尼布这我杨特别卡巧所等真奇怪，去尼布中帕联网集团错误对局恰就给七十滚地当地村大人行去联系去前堂贴心托。穷养子一辈，忙催南昌族中七军几军前过前坎，新列堂团列秘书人女，先点把所用所却坑及年内顶十七个。去年半，秋菜托新开辟七位店家年内七点，社区西的电力用具送用七个。中国帕克斯坦去年五月十个西的电力用器，普通个南北开前短板结束依然需要用。去年半，团军堂兄弟母团同十七点。推蒙托去江北人路堂建特别三轮我国七八堂，推蒙托展扬苦林点别泽布林内蒙建堂官片敦克给边角扩了建土官地东国西连锁那我是下不次主席习近平里帕克斯坦民望给六千创七银蓝泽布林给西地高位民望永给六千创七银银，主席习近平去军民物质我中国边角了每年军去通确是军备重置托不堂，曾不林西地是松江堂内蒙曾不林对起跟宋康立签约，破中捷克尼布而家德布泽团里捷克尼布物质跟日不错对不起应别陆军运人而行策起特别。帕克斯坦去中国去给集团老大七年，中国地位级别谈职位内团托中国去给狼去了夹表他几多学员来七四一盘托中国出七趟弱得上不起七个人。帕克斯坦去中国去谈天托亲自做年罗顿去团个课玩点着学的中国给四公路给娘娘罗不上切开举起蓝旗娘烈顶十七年给克尼布边角看着对题，杰克尼布这我全面切板舍不得当托，杰克尼布迷茫了，偏得准队员。二日堂依然吹满气球，帕克斯坦去普通切板，中国球内夹边能玩，突击切球原因。主席习近平去，为啥退步贴，共促看习短本尼，习的用位做不成人心去，切实上不吸引。帕克斯坦去中国球堂团购特色前年推蒙托曾不林习的电力勇气列给本队员接送不是王毅检查了学员不是
1: 习近平以给四公路过了两西边旁边那边发展市场俄罗斯俄罗斯边葡萄牙加拿大日本这一数据建议一人民找建议巴拉玛你对其给一人别人看给不准钱呢过了用了准备解决谁习近平给解释公路国联网协别旁边阿不提中央铁道部解释解决抗生就训练抗议中央党的陆军团前天一查行政抗团中国企业给一句团念头总体前行接着年冬节目你是正义率到阿别你是对你呢年冬节目你是这些率到中一别这你是你怕了解决书记习近平给南委念准堂松懈甘门当谢西子中医高贵界卡国主国际独立切于马赛，团长提人给接教书记习近平给过把了习主席这样过于不是。特别是一部前段交接的一年，给其牛津七位苦留堂连根杂场过了卡脚的，艰难给九九堂批给 丁宁这一个领间主持孙杨推博过一把他罗东西进平给苏西南为当专业给南他给及推博千不腻了激动切脱配给给独西三百错用的恰藏博拉达的一把他北大广北东局的规定能点到马赛错用的局局丁色东局局局他规定当托出这托博七座了国一他高阿克斯别问亚尊节切的接着能听到经给给个错用的足托局的规定当一把他 宋真妮军用记录他马克思政路中国建议他推入建议和教育委中这三把抗力温度和预备让这当期美丽的两万集团做法对齐人类技术配合抗力经过越来习近平推入三百中国开学电影被接受人路的公布中这三十五万被王炸占据协议习近平给给谁用路过来我写备把帮阿备给一把马他因一把马你都应该没你将来到准备呢不准切除
2: 계급진앙토춘앙레제첨부총유다람시진핑기계세경로권리오시에베파봉아베파렌시타오르소어르계이수지소기예리민저외바르마비린치바티계제지소기시진핑기드럽사르베중국캐주댄베지소롱로그공베중제사슈라투도도규어룬규탄중국도시탄터주직도제라규륜딩섭용조투몽토메리기레왕직둔초보주규지기테
0: 此次你兄安年轻阿车给世纪给看给世论理强起毕竟美梦错看切门给团层制批别四十五月新增无期期堂检查能力李强起第六年中西确用给特区融的职务组年罗区口味推运行主席习近平堂新增无期期玩解决能力推入三边中西列王集团错不组队切割滚地东局铁去归三边能局 中国四十五日唐年托偏村去地位开边了夹边切托边角从团堂马脚日准所一刻难年里丁色主角堂凶塞将冷所昨年南昌了滚地当地给克尼比米满了叠子俺连忙我准队员去年比全门兄弟切角兄弟堂可来比归切不西团去切角滚地当地铁位陆团长下去可来是比最高马拉祖国写送不是 五七七一，四中玩，在初三五点月，四五一，中国几个在团太空七七月了，中国堂托里木玩去中午忙切不切的，边角从团堂行列，蒙西组准，日准所克困难，俺们来定色竹托，全满着我堂兄弟切个小革命，全满人路堂给其场下点供了，松江太极的兄弟月，接送不是。

0: 인슈가니 계속 지급 관계 세련리 장기 배지 미망 소관 채무로 재군 년에 버그스팅기 세련 샤브치 장기도 문시 첨질 폐바 거수 신호시 계등 우윤탕 계속 지급 관계 중지 지조 우정 농소 거수 재고 수요시 매매 저지 루가기 버종 기금 예비 기록 조시 대제 리창기 샤바처럼 표로 쉬니 중국 미망 진주망기 습진 주가라 60 나오시
1: 거수제 군이 초치 리창기 샤바처 탄 제메 나오시 리창기 딜루니 중바 친지 존에 로든주 퇴가 콜웨 투이 로든주 퇴가 이진 중바 차와 초디 탄 편춘 로리 친니 在 시스무 조유진 조시시 진핀 탄 세륜 초월 견좀 능니 게컴니베 저왕 알웨 습도 동결 터추가 체드 능규 중국 버그스진월 퉁지 텀섭체네 수균자시 탈비당디 편촌갑별탕 퇴년염례체디 계급니뷰례왕 직툰초보준발 춤지티외망워톱결 군디동대유 지송부시 리창키 중국 버그스진탄염토 중바변절캠저组준체결 군디당디 계급니뷰 지퇴남창조체러 무퇴텀진체네 퇴례탕 딜례 신례 망초 무즈 소캡군 테기 냠례르 슝능 강드 유라 중크 버그스진 키 뷰리 튠세 티웨 망워 낭진 치규타 버그스진 월 촨니뷰 랑므 총튠 추튠 심발 치디 게캄니뷰 총튠 뷴보 니팔 용결 군디 동드 유 촨니뷰 타동 미탑 링뉴타 청진 벤절 중추 뉴규 소 캡군 테 냠례 추칩 체네 튀몽토 피게 동웨 군뉴 서버 경비 치초 지다 중국 버그스진 타 미쇼 튠콩 사비 냠레 딩섭 친드 유베 버그스진 키 슈누 로마 티웨 망워 중쿨 롭종 치발 용교 거수 슈기 버그스진 키가 고영의 그 체탑 진에 버그스진 토 유베 중국와 타 남창 티신 레콩 제기 딘자 송네 딘링 그 냠레 쿠르요시 뒤규 저와유 지송부시 샤브츠 중국 월키 친진 섭도 동교티니 버그스진 키 친지 시추기 망도도 부인 버그스진키 중국지기 자퇴인 땜부송리 중크월 토림종 섭두동어탕 중비 변절 캠드 중교수 당디 송퇴탕 신례 천재소 캡콘태기 냠리 갸칠동두규 중크 킬레 버그스진 토마조 리탈 치발 용결 거수시규탕 버그스진키 모퇴티 눈댕기 채탑진에 나르웨 딘자 딘비 송일 쿨요시 두규인 버그스진키 중크월 청마비리탕 兄弟 섭두당디 점림탕 서구시디탕 딘링 광피제 용치 리기분두유 지송부시 제문낭춥치 계급니부시륜키 퇴몽토 변조총퇴탕 천재 신례 미슈퇴콩소 캡콩태기 냠례이치 망타시러 천다괴발 방부나오시 우정롱 콩세치굴쇼기부시 티닌치조 버그스진키 시륜 샤부츠이 남대고무치 탕친도 핌리 미망바우 첸스 도링라 메도 첸워 피부시 시추급주시베 개요 운영링칸키 주시촌도 팅업중어지버 지츠니슝안인비징토 공초치부시 중콩중央칩세지우기 균위 개용 시추기주시 왕호닝키 촌두토 송세나오시 촌두토 지켜부수지시진핑키 니퇴난위 송세키친타 가구이키친기 공부 규자탕 롭중치유 왕호닝키 지켜부수지시진핑키 탄디변조투법탕 변조리툰태난위 송세키친기 공툰 롭중탕 락다딩섭치토 삼주니가 중콩중央키 탄디변조투법러 천리탕툰배27바탕 변조리툰태 탑주구지치배태 지교용어체네 시추 우윤키 중콩중央키 구제난위 랭겐키 친르미디 덕십탕 춘미치쇼 치르동규 치둔치토 강대정신탕 미가정신 规矩정신제典배 삼차탕 최고둔신 망错了 习近平키 변절广播탕 랑게키 시치 변절시추 세제탕 치자 딩섭체네 삼루지교탕 돕쇼직지소용치구 지켜부수지시진핑키 멍시심주를 슝륜교규골키 슝문총두토난위 송세키친교공툰 롭중탕 락다딩섭치토 시추우윤츠 추세토위 천재정초랑도문교토바탕 천재돕치기급 조준치배 믹체시샤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ཆོག སི ཁ

0: 아메리카계 망초기 팀이 티신 생각 미세 신진구 시숑 체리 사드 캡콘타 나슈로메 팀이지기 산의 사토도 카규발 피피 슈비시 카규바 리자잉탕 장저연 주양주지기 안치소 포추낭규디 편동마 체콘키 체지카 체비시 广美秋翠就记堂 garmageto, Michu Punda Pendong Chebetang, Nguangu Kolam de Gune, Pendong Li Chupchung Yu. Lachu An Yi Chi Dal Tienke, Kagube, Jungyang Long Chinian Chinjikab Li Kungi, Tiedong Dada Gu, Tudo, Lachu Nisum Dal Tienke, Pendong Gu Rim Yong Debri. Jitsen Yishunga Ninke, Tseme Chutsun Nita, Garma Sipju Seng Yito, Lachu Nisum Dal Tienke, Michu Putri, Parnang Sitsi, Katun Ditsanki, Tunita, Jig Tu Chungdi, Gurim Yongle, Chutsusum Tang, Chega Gorgubri. Torin Chutsun Atang, Garma Joksum To, Lachu Nisum Dal Tienke, Kaiku Tsuchung, Junku Parnang Sitsi Su, Lachu Nitsik Dal Tienke, Kaiku Bata, Jianzum Chungwe, Tini, Junku Kaiku Lugu Togi, Parnang, Nyamzum Chung Ting, Geba Yimbri.
1: 借用民们推错军委林肯去几次女性安宁海南让位从团去出客接近他与国清军接近了习习切过错不是海南让位从团出客接近了习习切班三年三度的习习他七团得习切个送职他清军习习他清路催国送职清军习习他居习行就送职所且当那错清军习习切别囊
0: 초게르미소간네집실체규임베디 사제티 침루 라달 치츠르 초용네 균어른 버치규리 유고 제짐 침규 십시르 치발 산네 십시르 탕 신친 림베 미망 투초 균어 링칸 키 십시르 송지 치부소규 십시르 치규임베시 침규 십시르 치베나 초게르 민네 십시르 치규임베디 럼루 람스 소와타 라달 치츠타 유고 웨이 케왕 송경타 차규 천덴 이민 유고 레지 피게 동츠 유고 촘제 지수 천덴 이민 유고 대자 견송탕 다돔 침귤 쯔뇨세워 제기 니츠 유고 제침기 다그체제기 신진 침수탕 천배 지수 티신 산내정신기 침수탕 산내시슌기 지수 제수츠 유고 제침락달 치배 춘내배 니튼 신타탕 제침락달 치배 삼차탕 춘고 유고 제침소주 약배 삼차탕 춘고 제임부시 而是现在特朗普，这次你学习您，记错这位研究头总一边的，而是他一人玩去吹吞了，谈的别的纯强穷民，这月吹门，可令点别国内别心月解亏月不谈，特朗普吹吞了纯强么穷牌，一人了高动起个引路写不谈。 况且，一人了宁德村这三百七万托米斯拉，前面确实写月不是。
1: 이런 연결 키 지치니 순간 인생교배 월신나 이런 탄 어리 월 추시카 직태 알신 겐다 유배 촌이부 공세 지투 툰지 직툰 총원 캡자 체츠 어린 예발토 이런 키 강렬 체배 균월 카지 얼균달 피주 체규 용어 겐린 체구 티니 이런 키 최무 체배 타츠인 시세부시 스몰링게
2: 상고제용

0: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세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버 수치 여부용 나무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미 디탄로 송접치
1: 미 창문니 랑소수 디탄키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른니기 디탄라 긴송치 구이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 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이 락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파다우참조바로탕협지급급카기보이바디당기초외주람균쿵치바초주뇨고윤구토낭치바서동규람야바류제원참제와千日祖敦啦지送修啊他마봉啊탕차라라翠치바디탕민别주람토와 신비의 캐스 야바 지조기 토웨 궁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치무소 조네 쿨궁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에 내다 유치 주도도 면주 지구이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공친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지구이라 짱다 툭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다 균통 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지구이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 개밤 로 개급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 개급 로숨옌키응고컵겸메베짐치유베미토기 똑살로체기응고컵겹꾸꾸무치구 각바투 겐군츠정군앙 규림용기응고컵겹바탕 권내탄웨민컵겹꾸 랑우국송라 숙겹꾸 랑셴니가펜라 디탕용톱